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I still say,

flowers.

So it is the monsoon season. I think we are officially in the monsoon season. 한 2주 전에는 이게 장마인가 아닌가 그런 얘기 잠깐 했었죠. I wasn't quite sure if we have entered the phase of a lot of rain, monsoon season here in Korea. But I think we are pretty sure now we are in the middle of it. 그래서 때가 장마인 만큼 오늘 EQ 영어 시간에는 어떤 표현이 좋을까 찾아보다가 이 rain 관련된 표현을 검색해보다가 발견한 표현입니다. So I was looking for expression that kind of fits the mood of the monsoon season. And I was searching for expression that has the word rain in it. But ironically, this expression doesn't have much to do with rain per se. 찾긴 찾았는데 뭔가 딱 비에 연관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표현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같은 느낌의 같은 뉘앙스의 표현이지만 살짝 다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보다는 비가 오나 해가 뜨나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같은 맥락에 비슷한 의미의 표현인데요. Come rain or shine. Today's expression is come rain or shine. Although it is almost English counterpart of Korean expression 비가 오나 눈이 오나 come rain or snow라고 하지 않고요. 조금 문화적인 차이일 수 있겠죠. Come rain or shine. 비가 온다 눈이 온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 하기 힘든 상황. I think when we say come rain or snow, I think we are referring to sort of an adverse situation which makes us difficult to perform certain task, right? 하지만 come rain or shine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비가 오나 해가 뜬다. 해가 뜬다는 것은 뭔가 일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날씨이기도 하죠. 그래서 힘든 상황이나 아니면은 좋은 상황이나 할 것 없이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today's expression, I think, come rain or shine, talks about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are.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비가 오든 말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라는 이미죠. So it means that no matter what happens, whether it's raining or sunny or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날씨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날씨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의지, 꾸준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It may sound like it's about the weather, but actually it's not, right? It's actually used to express our commitment to something or our tendency to be consistent at something, in something. So it's a way of saying that you'll do something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참 좋은 표현이죠. No matter what.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무슨 일이 있건 간에. 그래서 뭐 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문은 뭐 아주 많을 수 있는데 오늘은 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갈게. Hey, I'll be there. Come rain or shine.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꼭 간다. 여기서 또 등장할 수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오늘 꼭 간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는 좀 우리의 이제 보통 때 행동을 표현한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죠? Or something like this. She goes for a walk every morning. Come rain or shine. 비가 오나 맑으나 매일 아침 그녀는 산책을 합니다. She goes for a walk. Come rain or come shine. Come rain or shine. So come rain or shine이 이제 it could come at the start of the sentence or at the end of the sentence. 저희 프로그램은 어떤 날씨에도 계속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어떤 날씨에도 생방으로 진행됩니다. Our show goes on. Our show is on live. Come rain or shine.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숙제 문장 드립니다. Come rain or shine. I something something. Or it could be about somebody else. You know, come rain or shine. You know, my parents, my you know sons and daughters, or my husband, my wife, my grandfather, my grandmother.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뭐를 하신다. 이런 여러분들 숙제 문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채워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는 경우는요, 샵 1.

8563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무료로 남겨주시는 방법은 TBS EFM 라이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Come Rain or Shine 노래 들을 수 없 안 들을 수 없죠. This one is by Frank Sinatra and Gloria Estefan. The song is of course Come Rain or Come Shine.

come rain or come shine. I guess in this case, this song has an extra come in it. So come rain or come shine. But you can always simplify it by saying come rain or shine. Okay. So today's hump day EQ 영어 expression of the day, come rain or shine. So, I mean, there could be many different alternatives that we can use in place of come rain or shine. 아주 뭐 쉬운 것 중에 하나는 no matter what, you know, no matter what happens,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is,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are, I guess you can use that. Or something like, you know, whatever happens, you know, whatever happens, we are here live every morning at 10 a.m.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여기 아침 생방송 10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So no matter what, I'm here every morning at 10 a.m. Whatever happens, I'm here. 뭐 또 이제 다른 맥락이지만 in a different context of maybe in a context of a relationship, right? Through thick and thin 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Through thick and thin. 직역을 해보면은 뭐 굵고 두껍든 얇든 뭔가 이제 좋을 때나 힘들 때나라는 표현이죠. So through thick and thin, for example, my wife has been by my side. 아내는 항상 내 옆에 있었다.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Or 이런 영화 제목도 있죠. Against all odds.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Against all odds. Odds는 이제 뭔가 이 도박이나 어떤 이런 추첨할 때 이런 될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against all odds 약간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So I want to know 여러분들 오늘 숙제 문장 드렸는데요. Come rain or shine, you know, I blah blah something. Let's hear from you.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항상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의 come rain or shine은 별로 그렇게 흥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I think I've said it too much already. 비 오는 날 또 듣고 싶은 곡 하나 골라봤는데요. 신촌 블루스 1집에 수록된 곡이죠. 그대 없는 거리.

신촌 블루스 그대 없는 거리 nice track right from their first album always never it never fails to kind of impress me this song 정말 좋은 곡이죠 so come rain or shine you know I'm always waiting for your message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는 DJ EQ I guess I can use this sentence right away huh? put it into use huh 3998님께서 멋진 숙제를 보내주셨네요. 숙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Come rain or shine, I used to take my dog for a walk. I don't have one anymore though. 그렇군요. 키우던 반려견이 실외 배변만 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 두 번은 산책시켰던 기억입니다. So the dog that I used to have, right? My companion dog, right? With the, you know, take care of his, you know, things outside only, right? So I have to kind of walk him at least twice a day. Come rain or shine, 눈이 오나 비가 오나. I guess that is a huge obligation for any dog owners. We talked about, you know, companion animals yesterday, animal rights issue and whatnot yesterday on the show, right? 약간 어저께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I guess... That is a big responsibility for anybody, right? You know, having to walk the dog on a daily basis. 또 강아지들은 꼭 이 산책하는 게 정말 건강상으로도 또 이 mental health 상으로도 꼭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또 이쁜 아이들과 함께 살려면은 꼭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렇죠? 3998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homework 아주 첫 homework turn-in 해주셨는데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no matter what 표현, 비슷한 표현으로 쓸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곡이 생각이 났네요. Badfinger의 곡인데요.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Boys On, 제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And 제니님, since she is from Busan, has given us something extra in addition to the homework. 부산에서는 우짜둔동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우짜둔동,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뜻입니다. So in Busan, there's a dialect. That we say 우짜둔동 no matter what. 예를 들어서 뭐 우짜둔동 갈게, 우짜둔동 갈게 아니면 우짜둔동 사랑한대라고 이렇게. 그렇군요. That is beautiful. 정말 아름다운 이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짜둔동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라는 얘긴지요. 근데요, I looked it up on the dictionary and it is actually an official dialect, a Busan dialect. 예를 들어서 이런 예문까지 있는데요. 우짜둔동 한눈 팔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거래. 그러고 몸이 재리다. 몸 상하 뭐 공부도 다 소용없는 기라라고 이렇게 예문까지 어땠나요? 죄송합니다. 스카프 들은 낙타님도 체크인 해주셨는데요. 요 며칠 너무 바빴어요. 금요일에 쉬어서 그런가 반갑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하려나 봐요. 공부하는 날 바빠야 하는데. Right. Scott Drum hasn't checked in for a couple of days. But I guess come rain or shine, she wants to join us for Hump Day EQ 영어. Come rain or shine, she is here for Hump Day EQ 영어. That is great. Come rain or shine, you know, you want to study. 맞습니다. 딱 이렇게 또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네요. 감사드리고요. 말만 하지 마시고요. 빨리 예문, homework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백예린입니다.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 2, 101, 3.
2: Hey, 101, 2, 101, 3. TBS EFM. 101, 2, 101, 2, 101, 3, 101, 3, 101, 2, 101, 3.
3: Drop it.
2: TBS.
3: Come on, yo.
2: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아워 넘버 2, let's go. This is 101, 2, 101, 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the 101.3 MHz.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the 2 a.m. We have our YouTube, 보이는 라디오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or come to TBS EFM YouTube channel directly,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You can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문자창으로 보내주시면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So, your song requests, stories, shout-outs, or simple you know, check-in messages, you know, just a simple message that you are tuned into our show and you listen to us. Let us know how you're doing, okay? And also where you're tuning in from, 어디서 듣고 계신지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EQ Day, EQ Day, Hump Day EQ 영어, EQ Day라고 하면 너무 이 뭔가 이렇게 안 좋네요. 이렇게 느낌이 EQ Day가 아니고 EQ 영어 Hump Day 시간입니다. So our cutie님s are very diligently sending in their homework. So here's a homework from 퇴근하는 프로도님. Goes like this. When I was a student, I used to go to school every day, come rain or shine. Of course. 학창 시절에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는 항상 갔다. Now, I've become a bad adult, and I decide whether to go to the office depending on my mood. 그렇군요. That means you have either a telecommuting option. 그 재택근무로서 그런 재택근무를 이제 초이스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하면은 I guess that is my understanding of your sentence. Or maybe you're self-employed. 아니면은 뭐 자영업을 하시든지요. 자영업을 하셔도 가셔야 되긴 할 텐데. 그죠? Or like you are a digital nomad.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이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군요. Actually, before I got married, my wife was sort of like a digital nomad. She works wherever she likes.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은 어디서나 일을 하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이 부러워서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신청곡은 숙제와의 연속성에 따라 Richard Marx, Right Here Waiting Here, Come Rain or Shine. 여기서 기다리겠다. Oh, right. Everything is so connected with the 퇴근하는 프로도님's message. So, being true to the homework and assignment, here is my request song. 좋습니다. 들어볼까요? Richard Marx, Right Here, Waiting.

Right Here Waiting, Richard Marks 들고 왔습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의 신청곡이었는데 Whenever I listen to Richard Marks, I think of that incident, right? 약간 one of those heroic things that he did. 뭔가 이렇게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이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어떤 그 취객 을 제압했던 그런 영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I think Richard Marks was very instrumental in kind of stopping this very drunk man on the plane.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Richard Marks의 곡을 들으면 항상 좀 다른 느낌이 좋은 의미에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스카프드루 낙타님 숙제 보내주셨습니다. Come rain or shine, I'll tune in and sign in to EQ 영어. Nothing can stop me. 그렇군요. 제가 그냥 좋아하는 답변을 보내주신 거죠. 그렇죠? I think you're doing your homework just to please me. Say something that I would be pleased with. 그렇죠?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대로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곡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곡이냐면은 간만에 싸이 음악이라고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I guess you're referring to those Psy World BGMs days, right? 들어볼까요? 어떤 음악인지 베베 윈넨스입니다. Love Thing.

couple of tracks, Love Thing 먼저 들으셨고요. Bebe Winans, which was a request from 스카프드룽님. 스카프드룽님, 스카프드룽 낙타님. And who said she'll be, you know, checking in to EQ 영어, Hump Day EQ 영어, Come Rain or Shine. 좋습니다. And the connecting song was Ingor Murray,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which was sort of mentioned by Hailey님. Who said by listening to the Bebe Winans song, kind of thought of the Psy World BGM days, and she thought of this song, Ingor Murray,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And Hailey님 says, I have a swimming competition coming up, so I practice swimming every day, come rain or shine. Wow, wow, wow. Swimming competition, huh? 그렇군요. 와, 이 또 수영을 하시면은 이 대회에 나가는 게 상당한 또 모티베이션과 또 트레이닝 또 요하는 그런 것인데요. 와우, 진짜 부럽네요. I'm really envious. 저는 아마 그런 대회는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But you know, I do train myself every day. 저도 요즘에 이제 수영을 거의 매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화이팅 하시고요. Let us know, you know, how you did in those competition. 어떻게 잘 하셨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7582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는데 Come rain or shine, I can do my work as long as I have my laptop. 네, 이 랩탑만 있으면 어디든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일할 수 있다. But as long as I have my laptop, I have to respond to my clients, come rain or shine. 하지만 또 on the flip side, right?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랩탑을 갖고 일하고 있으면은 그 클라이언트들에게 항상 답을 해야 된다. 양날의 검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건 또 어디서든 그런 클라이언트의 이 콜에 답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죠. Double-edged sword there. Score Wisdom님께서는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Come rain or shine, my daily routine is always the same. Three strong coffees, a computer screen, and a very sore back. But listening to 101 to 103 helps me get through the day. 그렇군요. 세 잔의 강력한 커피, 또 컴퓨터, 그 다음에 아주 뭔가 안 좋은 허리 상태.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이제 하루를 이겨내신다라는 얘기겠죠. 감사드립니다. 또 숙제를 또 완벽하게 해주셨네요. 또 저희 1012까지 언급해주시면서 신청해주신 곡은 스티비 원더 형님의 곡이라고. Earlier we listened to another 형님, Sinatra 형님 들으셨는데. 이번에는 스티비 형님 들으셔야겠네요. 들어보겠습니다.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 준비한 것은요. 며칠 전에 이 보니 타일러 뮤직 부티크 트리뷰트 편을 하면서 보니 타일러 그분의 곡 중에 영화 Footloose의 명장면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곡 Holding Out for a Hero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A few days ago on the Music Boutique's Bonnie Tyler tribute, I introduced one of her songs, Holding Out for a Hero. It was a track that will be remembered forever alongside the iconic scene from the movie Footloose.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영화의 그 명장면과 soundtrack 그 2편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So as a continuation of that, I thought we could dive into part 2 of the memorable scenes and the soundtracks we all hold dear. 그래서 몇 개를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영화의 명장면 그 다음에 또 이 사운드트랙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아마 근데 바로 들으시면 알만한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영화의 명장면 사운드트랙. Let's go to our first iconic scene and the coupling of a soundtrack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바다 위 거대한 항공모함. 그 갑판 위에는 정비사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조종사들은 헬멧을 들고 전투기로 향합니다. One by one, the engineers roar to life. Engines roar to life, filling the air with heat, noise, and anticipation. 전투기 엔진이 하나 둘씩 시동을 걸고 뜨거운 배기 가스가 뿜어져 나오며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Ground crews perform their final checks, signaling with precise hand gestures as each fighter jet rolls into position on the catapult. 관제 요원의 손짓 하나에 F-14 전투기들이 캐터펄트 위로 이동하고 Then, in a matter of seconds, the jets are launched into the sky with incredible force, disappearing over the horizon. 마지막 점검을 마친 뒤 엄청난 굉음을 동반한 바다를 향해 순식간에 발사되듯 이륙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되는 음악 기억하시나요? 어떤 영화일까요?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So that was Kenny Loggins. Yes, Danger Zone이었습니다. Of course. 아까 뭔가 이렇게 그 앰비언스 음악부터가 딱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지 않나요? Of course, you know, Maverick is Tom Cruise, one of the pilots. Val Kilmer

0: right? 참 유명한 그 형님들 많이 나오시는 그런 곡인데 Kenny Loggins, A Danger Zone, and of course the movie is Top Gun. 제니님도 Top Gun 맞춰주셨고요. 쿨피스님 역시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굉음이 굉장히 좋다고 쿵쿵쿵 쿨피스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 think, yeah, in the right situation, the noise and the explosive noise, right, from the from the aircraft, right, sounds, I don't know, very glamorous and very fantastic sometimes. 근데 뭔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 있겠죠. So that was our first soundtrack, iconic movie scene and the soundtrack. 첫 번째 편이었고요. 두 번째 영화도 뭐 이렇게 너무 유명한 거라서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영화인데요. It's another iconic movie and a scene. 한번 그 클립을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1: In there and finish the dance.
2: Hey man, look at Marvin's hand. He can't play with his hand like that, and we can't play without him.
1: Yeah, well look, Marvin, you gotta play. See, that's where they kiss for the first time on the dance floor, and if there's no music, they can't dance. If they can't dance, they can't kiss. If they can't kiss, they can't fall in love, and I'm history.
3: Hey man, the dance is over. Unless you know somebody else that can play the guitar.
0: Near the end of the film, Marty McFly, played by Michael J. Fox, returned to his parents' high school. Dance in 1995.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이클 제이 폭스가 연기하는 마티 맥플라이. 자신의 부모가 처음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 1955년 고등학교 졸업 프롬 파티에 와 있습니다. To restore their future, his parents George and Lorraine McFly must share their first kiss. If they don't, Marty will slowly disappear from existence. 이래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면은 아버지 조지와 또 어머니 로레인이 첫 키스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야 이 마티 역시 미래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However, something completely unexpected happens. The guitarist of the prom band injures his hand and can no longer play the music, causing the band to say that they won't be able to perform anymore unless by some miracle there happens to be another guitarist in the crowd.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무도회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손을 다치죠. 그래서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자 밴드는 더 이상 음악을 연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혹시나 뭐 기타리스트가 있으면 모를까. 그때 바로 기타리스트이기도 한 마티가 대신 기타를 맡게 됩니다. 그는 밴드와 함께 이 곡을 연주하게 되는데요. So Marty, who happens to be a guitar kid, steps in to take his place, and the band start playing this song, which is titled Earth Angel.

So that was the Penguins' Earth Angel, the very slow dance song that Marty's parents danced to and had their first kiss. 그래서 결국에는 두 분께서 엄마 아빠가 첫 키스를 나눈 순간을 지켜보죠, 마리가. 그래서 그 키스가 이루어진 순간 사라져가던 마티의 존재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So Marty begins to return to normal, knowing the future has been saved after their parents' first kiss. So with the crisis over, Marty decides to play one more song before leaving the stage, which is Chuck Berry's Johnny B. Goode. The catch is that it was 1955, and this song, Chuck Berry's Johnny B. Goode, hasn't even been released yet. 그래서 이 위기를 일단 넘겼어요, 마티가. 그래서 무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곡, 한 곡을 더 연주를 하게 되는데 바로 Johnny B. Goode, Chuck Berry의 곡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화는 1955년입니다, 상황이. 하지만 그 1955년에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던 곡이죠, 이 곡은. So at first, the audience is very surprised at this song, but soon the students are dancing wildly as Marty delivers electrifying guitar performance, complete with the behind-the-back playing. 이 곡을 틀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처음 들어본 곡이니까. 하지만 학생들이 열광하면서 또 춤을 추기 시작하죠. 마리는 또 기타 키드인 만큼 기타를 막 등 뒤로 치고 막 무릎을 꿇고 연주하고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록스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This is when Marty goes a bit overboard with his guitar performance, you know, bringing the song to an end. 이때 마티가 기타 퍼포먼스로 약간 오바를 하게 되면서 곡이 끝납니다. 연주가 끝난 뒤 사람들이 어리둥절을 뭐 이 노래는 도대체 무슨 노래야? 라고 그런 표정이었죠. 그때 마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I guess you guys aren't ready for this kind of song yet, but your kids are gonna love it. 정말 이 영원히 남을 장면들이기도 하죠. 아직 이 음악에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확실히 이 곡을 좋아할 겁니다. 라는 멘트를 남기죠. 바로 이 곡입니다. Chuck Berry입니다. Johnny B. Goode.

Back to the Future의 정말 아이코닉한 씬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So let me do one more and maybe wrap up the show. So 마지막 영화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무용수를 꿈꾸는 Alex Owens, played by Jennifer Beals. 이분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용학교 오디션 무대에 오릅니다. So at the very end of the movie, Alex Owens, played by Jennifer Beals, who works as a welder but dreams of becoming a professional dancer, finally takes the stage for the Dance Academy audition she has dreamed of for so long. 춤을 추기 시작하고요. 심사위원들은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죠. 알렉스는 긴장된 표정으로 무대 중앙에 섭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그녀는 발레와 현대무용 그리고 거리의 에너지가 담긴 자유로운 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펼쳐 보입니다. The judges stare at her with a completely blank and bland expressions and Alex stands in the center of the stage, her face tight with nerves. But the moment the music starts, she unleashes a style entirely her own, blending ballet, contemporary dance, and the raw, free-spirited energy of the streets. 처음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시작된 무대였는데 점점 폭발적인 퍼포먼스로 이어지죠. 점프와 회전, 또 역동적인 동작이 이어질수록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What starts as a calm performance gradually explodes into something spectacular as she moves into dynamic jumps, spins, and powerful choreography. The expressions on the judges' faces slowly begin to shift. 심사위원들이 뭔가 담배를 하나 둘씩 꺼내기 시작하면서 담배를 피기 시작하죠. 또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리듬에 맞춰 흔들기도 합니다. The judges even start lighting up cigarettes, you know, nodding their heads and grooving along to the rhythm. 아주 대담해진 알렉스는 심사위원들에게 또 춤을 추면서 다가가서 또 손가락질을 하면서 도발을 하기도 합니다. So the Alex even kind of getting bolder and more confident, even approaches the judges, you know, pointing her fingers at them, even in a playful sort of a provocation kind of, right?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퍼지는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So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for today's show. 오늘 프로그램 마지막 음악으로 준비했는데 너무 잘 아시는 그 Flashdance의 What a Feeling이라는 곡이죠. 영화 Flashdance는 1984년도에 이제 발표된 곡인데 아이코닉한 그 씬의 그 곡으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Hope you enjoyed today's music boutique. 어떠셨나요? 약간 유명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또 그 장면에는 그 음악이 없었다면 그런 장면이 있을 수가 없겠죠. So we got without that iconic song, there wouldn't have been any iconic scene. So they're kind of, you know, coupled and sort of etched forever in our heart. 장면과 그 다음에 그 영화 soundtrack.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So remember, cutie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Irene Cara from the Flashdance, What a Feeling.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좀 좋은 음식을 잘 이것저것 영양가 있게 챙겨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내가 먹지 않는 것, 속을 좀 비우는 것, 이런 게또 건강에 도움될 때가 많잖아요. 공복 시간을 좀 적당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지금 제가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데, 공복 싫으다, 이런 표정으로 누가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밖에서. 근데 막 배가 부른 느낌보다는 약간의 그 공복 있는 느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래요. 예. 꼭 근데 이게 우리 몸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I mean, maybe we have been treating life like a shopping cart, always adding and just rarely removing. But some of the best upgrades don't come from getting more. I think they come from letting go of what we no longer need. So if you can just clear one little space today, whether in your room or in your mind, in your fridge, that might be enough to make the whole day feel a lot lighter.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비워내면서 조금 가벼운 그런 아침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오프닝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다 같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볼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We are live in the studio. 오늘도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가셔서 TBS EFM 유튜브 채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So visit our channel, TBS EFM, and also please subscribe. And over there, you'll be able to watch me live on Visible Radio. 오늘은 처음부터 굉장히 또잘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So I'm very satisfied. It's running really, really well from the very start of the show. So I'm very happy and satisfied about that. 자, 그리고 약간의 머리 스타일을 조금 바꿔봤어요, 여러분들. 티가 별로 안 나나요? 약간 바꿨는데. I actually added a little bit of curl on my hair. Because I have some extra time in the morning. 약간 드라이 방식을 좀 바꿔봤는데, 몰라보시겠어요, 밖에서. 약간 차이가 조금 있죠. 저는 이렇게 몰라보면 조금 섭섭해가지고. 궁금하시면 들어오세요. 딱 보셨는데, 뭐요?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이러실 순 있는데, 저한테는, It's a big difference, okay? Alright, let's go ahead and check out our lovely Morning Groovers messages. 오늘 1등으로 출석해주신 분입니다. 우리 반장님, Young H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Good morning, 반장님. 매일매일 출첵 감사합니다. 오늘 요즘에 뭔가 조금 조용하신 것 같기도 해요. 인사는 잘 건네주시는데, 뭔가 저를 덜 놀리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 But anyways, I hope you have a happy day. Wonderhub Morning Groove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귀여운 티봉이랑 맞아요. I am currently cuddling 티봉이 because he's like the cutest ever. And it's a little chilly inside the studio. 그래서 가끔 좀 추울 때마다 이 벨벳 소재의 티봉이를 가끔 안고 있어요. Because I forgot to bring my extra jacket. Dr. Paper, 굿모닝. 그리고 선셋 모닝 그룹 오셨고요.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2시간 동안 함께 달려보아요. 그러니까요. I mean, 2 hours is kind of a long time, but also a short time. Depends on how you define it. 뭐, 2시간 정도면은 사실 맘만 먹으면 차만 안 막히면 저기 동해안도 갔다 올수 있잖아요. 참, 이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What's most important is how you spend that given times. And it's gonna be awesome with you, Morning Groovers.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굿모닝 모두들 안녕하신가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께서도 안녕하시죠? 전 너무너무 안녕한 오늘입니다. 상민님, 굿모닝 모닝 그루버스, 앤 펭귄킬러님도 굿모닝 인사 건네주셨고요. And of course, our Morning Groover listening all the way from the Central Europe, 유럽에서 청취하고 계신 Benz Burrell says, Have a great day, everyone. You too, Benz. Isn't it really hot over there? I hope you stay safe, hydrated, and everything. Please try to be safe out there if you are suffering from that heat. 여러분들, 오늘도 날씨가 좀 꿉꿉하기는 한데, 우리 마음만큼은 좀 뽀송뽀송하고, 그런 아침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So, if you wanna talk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you can always do that by hitting me up to sharp1013.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You can say anything you would like to me. You can always participate in our show as long as you're
tuned in. So waiting for your messages, we're going to now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And this is like the signature segment of Morning Groove,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오늘의 질문 바로 드려볼까요? 오늘의 질문. 지금 당장 한 가지를 버릴 수 있다면 무엇을 버리고 싶나요? So it's gonna be all about throwing away today. If you could get rid of one thing right now, what would it be? If you could just let go of one thing today, what would it be? 그렇죠. 비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여태까지 좀 묵혀뒀던 것, 이것만큼은 좀 버리고 싶어요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t could be many receipts inside your wallet that you have been collecting. Those might be unnecessary, right? 슬프게도 지갑에 현금으로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뭔가 영수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꼬깃꼬깃한 그런 영수증들 그런 거 다 버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It could be, makeup products that are expired.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그런 화장품일 수도 있고요. I also have some of those inside my drawers and I just don't know what to do. 은근히 또 화장품 잘 버리는 편이기는 한데 뭐 샘플이며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이런 거는 좀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많이 지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And also some shopping bags that you have been collecting because you thought that they might be necessary. 쇼핑백 은근히 많이들 모아두잖아요. 근데 모아둔 거에 비해서 나중에 별로 쓸 일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뭐가 있을까? 저는요, 제 차에 있는 그 세차 티켓 있잖아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Because they're also expired. So tickets to get my car washed, yeah, they're all expired. They come out in those receipts forms, and I don't need to use them anymore because the days are expired.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Oh my gosh, I have to confess, everyone. I have to empty out my fridge because, I have some of those sauces that are expired. 그래서 냉장고 안에 좀 버릴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과일을 썩히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 양념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 그렇게 날짜가 지난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냉동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Oh my gosh. 여러분 저 되게 인간미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Morning Groovers, yes, this is wha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oday. 지금 버릴 수 있다면은 무엇을 버리고 싶나요? If you could get rid of one thing, you know, what would it be? Let me know.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l right, let's get to a song break. This is Sigala and Ella Yuri. Came Here for Love.

엄청 금방 눅눅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봉지 뜯어가지고 다 드실 자신이 없으시면은 안 뜯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아, 맞다. 저도 과자 있어요, 찬장에. 어머, 세상에. Thank you for reminding me about this. I've just realized that I also have those cookies inside my cupboard that I have to get rid of. 어머나, 세상에. 여름에는 참 음식 조심해야 돼요. It's important to, you know, take a good care of the food that you're eating, especially during this hot summer time, everyone. 또 잔소리꾼 썸머가 등장을 했군요. 우리 서비모닝 그룹어 오셨습니다. Good morning, and Benny, hello! How are you? Good morning, summer pretty. So pretty today, and morning groovers. Oh, thank you. So I guess you're watching me at this moment. I love this kind of compliments. 이런 칭찬 100점 만점 1000점입니다. 감사해요. 7641 Morning Grouper says,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가 와서 차 타고 수영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출석합니다. 이따가 8시 넘어서 출근할 때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looks like you are having quite a busy morning and you will tune in at 8 o'clock today in the morning. 꼭 오실 거죠? 저 우기기기 모닝 그루머만 찾을 거예요. 8시에. 아셨죠? 저한테 내뱉은 말을 항상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 아직도 막비 오고 이래가지고 뭐 자동차에 습기도 빨리 차고 막 이러더라고요. So always be careful when you're driving on the road. Okay, so let's read more messages regarding our MG Q&A. Our new Morning Groover 7298 Morning Groover responded. 저는요, 남을 신경 쓰는 예민함을 버리고 싶어요. I wish I could stop being so sensitive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Okay, so it's about your character, your personality, and one of your personalities, you want to be less sensitive to other people. I know, right? Totally, absolutely. Because you just cannot carry on with the things that you have to do if you're acting this way. I'm a sensitive person myself, too. So I totally feel you. 제가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사실 누구나 떠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옆 테이블이, 좋았어! 가자! 막 이러면서 그때 막 겉매살을 하면서 막 되게 회식을 즐겁게 하는 곳이 있었어요. 막, 위하여! 막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 회사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I was just with my friend quietly having Korean barbecue. 근데 막 제가 알면서도 시끄러워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But they're supposed to be loud at a restaurant, right? 그래서 나좀 예민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나만 손해더라고요. 너무 억울하죠? 근데 좀 그래요. 세상이. Morning Groovy. Hello. I love your nickname. Happy day I am the Morning Groovy and I can throw away all. 도달하기 힘드는 목적들이라고. 이렇게 또 래퍼스러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좋아요. 모든 걸다 버릴 수도 있죠. 갖다 그냥 다 버려버리고 새 출발하는 그런 attitude. 가끔씩 필요한 것 같아요. You know, just throw away everything that you can, you know? Empty your stomach, empty your desk, empty your room, empty your house, and just start all over. Chinese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와이프가 요즘 계속 추락하기만 하는 주식을 보면서 매일 한숨만 쉬네요. 버리고 싶대요라고 해주셨습니다. Good morning. It's not about me. It is actually my wife. She has been sighing every day as she watches her stocks keep falling. She says that she just wants to dump them already. 또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최근에 그 매일 땡땡에서 이 주식 관련된 그 라이브 프로그램을 봤는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코너였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요. 아, 저이 주식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데 모든 답이 다 아, 홀딩하세요. 장기 투자하세요. 이거였어요. So I was thinking to myself, hey, I can say that for everyone too. 이 말은 나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바이오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 바이오는 아직입니다. 네, 홀딩하세요. 홀딩하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 제가 이런 주식이 있는데요. 아, 이런 주식이 있군요. 홀딩하세요. 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 종목을 다 홀딩하라고 했거든요. 홀딩하는 게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절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I am no, you know, I'm not a professional in stocks. So yeah, just don't believe me too much.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홀딩을 하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Anyways, be a little careful when it comes to throwing away your stocks. 다른 거는 제가 막 버리세요, 갖다 버려요 이러는데 주식만큼은 조금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우. 자,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계속해서 내가 지금 버리고 싶은 것 알려주세요.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ant to throw away, everyone. Let's now have a listen to Sabrina Carpenter's House Tour.

0: 가.
1: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오늘 축구 보려고 5시에 일어났다가 깜빡 잠들었네요. 벤슨분의 노래 제 남편 알람 노래라 정말 징글징글. 그래도 깨서 들으니 좋네요. 와, 아침마다 그러면 Please stay, I want you 막 이러면서 굉장히 락앤롤 하면서 일어나실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알람 끄고 노래 또 들리고 And it just goes on and on and on. 공교롭게도 이렇게 저희가 알람 노래를 틀어드렸는데 좋은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람 설정을 해주셨고, I think that's the reason why we have to, you know, consistently change the alarm sound so that we don't hate a certain type of music. 어떤 노래를 저희가 싫어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주기적으로 바꿔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누구 응원하셨나요? 오늘 프랑스랑 스페인이었나요? 그렇죠? 프랑스가 졌죠? Oh my gosh, go Spain, go España. 예, 제가 좋아하는 스페인이 올라갔군요. 경기를 보지 않았지만, 또 괜히 또 살짝 기쁜 소식이네요. 우리나라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우리 펭귄 킬러, this is regarding what they want to throw away. 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펭귄 킬러께서는 지금 당장, 아, 나의 살들을 버리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f you translate this literally, it says, I want to get rid of my skin, but that's not the case. I guess you're referring to, I want to get rid of my fat. So maybe you want to go on an instant diet just like that? 아, 또 이렇게 너무 쉽게 가시려고 한다. 다이어트는 정말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뛰고, 안 먹고. 우리 몸에 혹독하게 하는 걸수록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면은 뭐 살도 빠지고, 몸에 혹독할수록 막 근력도 생기고, 막 앉아가지고 막 5시간 공부하면 엉덩이 아파 미치겠는데 또 그렇게 하면 지식이 쌓이고. Why do we always have to torture ourselves, right? But the torturing things are actually good for ourselves. So how ironic. 그냥 누워있는 게 몸에 좋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빈둥빈둥 되는 게내 뇌에 좀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Benny Morning Groover. I want to get rid of the traffic jam during rush hour, although it is hard to handle, but I wish. And then also requested a song, Rush Hour by Monsta X. Of course, it's kind of a global phenomenon, right? I believe that it's kind of worse over there in the Philippines, just like Korea.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게 차 막히고 이런 거는 다 똑같은가 봅니다. I mean, all the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these days, so why can't they come up with some flying cars already? It's like 2026 already. 아니, 2026년에 뭐 AI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다 만들면 뭐합니까? Flying taxi, flying car가 아직 없잖아요. 아니, 우리 개발자분들이랑 더 훌륭한 인재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차가 날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정말. 분발해야겠어요, 우리 인류. 뭐, it's not my job, so I'm just saying it like it's an easy job, but. Oh, come on, it's 2026, right, Benny? You agree? 그런 차 이제 나와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뭔가 스킵해서 껑충 하고 갑자기 뭐, 서해안 갔다가, 동해안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이런 일 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Morning Gi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ant to throw away. 버리고 싶은 걸 알려주세요. We are having some creative answers and I'm loving it. 굉장히 우리 모닝 그루버들께서 또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창의적인 그리고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재미없어도 괜찮으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For all the people who are struggling in this rush hour, here is Monsta X. Rush hour.

더 궁금해서, 왜 피디님은 썸머인가요? 이전에 설명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몰라서요. 여름이 좋아서? 예전에 영어 이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ey asked the question, why I am summer? Why my name is summer? Good question. And yes, I have answered this question already, but since you have missed out, and since there might be other morning groovers that might be curious, I will let you know. 제가 왜 썸머냐면요. 여름처럼 뜨겁고 핫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지만. So that was my English name since I was in high school. 고등학교 때 영어 회화 시간에 이제 미군들이 와가지고 영어 회화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미군 분께서 저한테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럼 추천해주는 이름으로 평생 쓰겠다. 이런 농담을 했거든요. So this military guy recommended me names like, I don't know what names came up, but I just didn't like it. 뭐 여러 이름들을 막 추천을 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했더니 갑자기, let me think. How about summer? 이러시는데 제가, summer 완전 좋은데? 이래서 그냥 summer가 되었습니다. So that is why I'm summer. 썸머처럼 핫한 여자라서 썸머이고 싶지만 이유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이름이 썸머여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썸머예요. 윈터랑 어떤 평행이론 윈터랑 괜히 엮이고 싶다. Anyways, 제가 조금 더 헛소리하기 전에 MG Q&A 답 읽어보도록 할게요. So before I say something more stupid, let's go ahead and read answers for MG Q&A. What do you want to get rid of? 여러분들 뭘 버리고 싶나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 멤버의 취미 중에 하나인, 뭐,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집에 항상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버리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진짜 남편이 막 캠핑 취미인데, 캠핑 가지도 않으면서 물건만 엄청 사서 막 쌓아놔요. 다 버리고 싶어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남편이 막 신발 신지도 않는데, 신발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막, 옷장에 한 무더기가 있는데, 다 버리고 싶은데, 혼날 것 같아서 못 버려요. 막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답이 올것 같은데, Kim's fan morning giver says, 저는 집에 있는 술을 버리고 싶어요. 때로는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생활과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want to get rid of all the alcohols in my home because obviously that deteriorates my health and also my life patterns. Duh, throw them away. 버리세요. It's so easy. Just throw the liquid in the toilet. 이렇게 콸콸콸콸콸 이렇게 버리면 또그 희열이 있거든요. 자를 때 콸콸콸이 아니라 버릴 때 콸콸콸 하는 그 희열. 근데 비싼 건가? 비싼 거는 좀 어디 선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이미 안다는 것 자체, 버려야 된다는 마음, 이게 뭐 잘못된 음주 습관이 내 생활을 망친다라는 것을 아는 지부터가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So you are basically aware of yourself. 그러니까 가끔씩 즐기면 좋지만 또 너무 많게 되면은 이런 문제점이 있죠. 네. 선샘 모닝 그루버. 예쁘다고 못 버리고 말려둔 드라이 플라워들 과감하게 보내줘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호흡기에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So those dry flowers that I've been collecting because they were so pretty, I don't think they're really good for our respiratory system. Oh, really? 저는 그 드라이 플라워들 이렇게 말린 꽃을 그 약간 미신인데 집에 이렇게 오래 두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걸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거든요. So I don't have any backup reason for this because I just picked it up somewhere. So I might be wrong. 근데 이 드라이 플라워가 그리고 나중에 벌레도 생긴다고 한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저는 생화를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생화를 좀 주기적으로 저한테 사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꽃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디에서든, 뭐, 회사에서 받든, 뭐, 어디에서 받든. 드라이 플라워 근데 어떻게 버려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 그 종량제 봉지에다가 그 예쁜 꽃들을 막 버린다라는 게, 선생님 너무 마음 아프시겠어요. 눈물을 조금 이렇게 삼키시고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들아 안녕. 우리 서비 모닝 그룹업. 또 예민함 버리고 싶어요. 프로젝트의 막바지라서 예민하네요.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듣고 싶어요. So I wanna get rid of my sensitive feelings. 근데 예민한 게막 그래요. 예민하면 뭐 나만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좀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할 때좀 꼼꼼해지는 거는 있거든요. I've seen many colleagues, producers being sensitive, and that actually helps. 뭐 방송을 막 운영을 할때뭐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든지 좀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they are able to pick up what others think, what others' intentions are, and everything. They're able to
kind of like prospect the future a little bit. 다양한 변수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If you think you're sensitive, you know, consider it as a good character also.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또 이럴 때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파이팅의 메시지 제가 팍팍팍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한 시간이 지났군요. 여러분들,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당장 버릴 수 있다면 무엇을 버리고 싶은지, If you could let go or throw away one thing, what would it b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Alright,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subby Morning Groover. This is Haze featuring 신용재, 비도 오고 그래서.

오, 역시나 진짜 게스트고요. 그 여러분들 더 스카웃이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It's an audition program and we are going to invite the winner of the Scout program, the singer Isan, in our studio tomorrow for some live session and fun interview and fun talks and so on. 더 스카웃의 우승자 가수 이산 씨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바로 내일입니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너무너무 재밌겠죠? 그러니까 내일 생방송도 꼭 사수 해주셔야겠어요? 안 해주셔야겠어요? 해주셔야겠어요? 여러분들이 답하는 시간까지 제가 다 이렇게 차지해버렸어요. 좋아요. 내일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시간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let's read more of your messages. 우리 코코 모닝 그룹어.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뜨겁고 핫한 썸머 누나 맞아요. I'm hot. That's why I'm called summer. 뻔뻔해져야지. 핫한 썸머와 함께하고 계신 핫한 summer day, summer 아침입니다. Triple summer right there. Okay, so for our MG Q&A question, we'r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we just want to throw away. 아, 진짜 좀 버리고 싶다 싶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So Ben Sproul says, Let's get rid of all fossil fueled vehicles, solar and wind power for everything, including factories, smartphones, radios, flashlights, and even wristwatches. Let's all get rid of the troubles imposed on TBS EFM. Well, first of all, okay then, if we get rid of those fossil-fueled vehicles and everything, let's go back to the Stone Age. 원시시대로 돌아가 보는 걸로. But I get you. I get what you mean. I totally get your intention. I was just kidding. And of course, yes, all the troubles imposed on TBS EFM. Thank you for reminding us about that. TBS에 있는 어떤 그 문제점들, 이런 것도 좀다 없어지면 안 될까? TBS 말고요. TBS should not be thrown away at all. It should stay because obviously we want to produce good programs for our lovely listeners. So we should stay or the problems should go away. 문제들은 사라지고 TBS는 영원하라라는 외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어떤 것들 버리고 싶으신지 한분한분한분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우리 밖에 계시는 감독님은 뭘 버리고 싶으신가요? 혹시 버리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뭔가 맥시멀리스트의 그런 느낌이 있으셔가지고. 아니에요. 미니멀리스트신가요? 뭐 버릴 게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와, 저 어떻게 입 모양만 보고 다 이렇게 읽는 거지? 와, 저 진짜 스킬 있다.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미니멀리스트신 것 같고. 맥시멀리스트세요? 아니에요? 그렇군요.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또 박원희 선생님을 몰라요. 아, 뭐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 여러 개좀 사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So what she would do is that she would use all different kind of products. You know, when it comes to like skincare, for example, if it suits our skin, we would usually stick with the skincare products, right? But she just gets tired of them so quickly that she would just go for some other products. 그래서 뭐 스킨케어 이런 게내 피부에 아무리 맞아도 다음엔 이거 사볼까 저거 사볼까 이니 미니 마니 모막 이러면서 즐겁게 쇼핑을 하신답니다. 근데 그중에 진짜 안 맞는 거는 또 그대로 있고 막 버리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약간 이게 되게 의외였던 점이에요. 그냥 막 귀찮아가지고 한 가지 쓰면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사실 것 같은 이미지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 약간 이런 게좀 있으셔가지고 너무 매력적이세요. Such a charming person indeed.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요. 내가 버리고 싶은 것들 버려야 되는 것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o continue t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ant to let go or just throw away.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는 라디오 TBS EFM으로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다시 보기, 다시 듣기는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에서 가능하십니다. 그쪽으로도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I'm kind of satisfied because we have like more than 500 subscribers already. 갑자기 500명의 이상의 구독자가 생겨가지고 조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열심히 썸네일도 만들고 막 편집해서 올리고 한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여러분들 1000명까지 또 채워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Anyways, morning groupers, today we have a segment lined up that is Remake Rewind, where we get to listen to some throwback jams and also some of the songs that are remade. So we're gonna get to all of that. We're gonna get to some music talk after listening to a song requested by our Sunset

Morning Groover. Miley Cyrus의 Flowers 모그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히히. 꽃들아, 안녕. 벌써 마음 아파. 좋아요. 마음 아프게 또 눈물 이렇게 하나씩 흘리면서 꽃 버리시면서 들으시라고.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you. Miley Cyrus, Flowers.

Are you all ready to jump? 점프하실 준비 되셨나요? 콩콩이 타실 준비 되셨나요?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콩콩콩 뛰어다니면서 넘나드는 그런 코너거든요. So today is no exception. The rule is very simple, everyone. 오늘도 노래 한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선 감상해 주시고요. 자, 감상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은요,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가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맞춰주시면서 문자로 그 가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팩트 혹은 가수에 대한 추억, 가수에 대한 나의 생각 등등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obviously today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Your job is to enjoy the song and also to guess who remake the song, who sampled the song. Then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of the

singer, fun facts, and so on. Just everything about that singer. 오늘은 그래서 원곡자가 아니라 리메이크한 사람, 리메이크 가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today we're gonna have a listen to One More Time by Ingrid. Ingrid의 One More Time이라는 곡을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곡을 누가 리메이크를 했을까요? So who made the remake version of this song One More Time by Ingrid? I'll give you a hint. Don't worry, don't worry. 힌트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자, 힌트 나갑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금은빵 아세요? 금은빵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고요. 뭐 여기에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 단어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So, yeah, diamonds, rings, necklaces, they all belong to this category. And this is our best friend. 우리 여자들의 베프가 되고 싶은 이것들, 어떤 것일까요? So, who remade the song?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Are you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Yes? Shout out yes? Okay, okay, let's go. Let's have a listen to Ingrid one more time.

아가야 한번 더, baby one more time. Woo! We just listened to Ingrid's One More Time. 리메이크는 과연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답 보내주시고 계신가요? 질문 이렇게 드렸는데, 몇 개.

맞습니다. So let's read through your answers. 일단 우리 킴스팸 모닝그룹업께서 힌트를 좀 주셨네요. 내가 좋아했던 이지연님 점점점. So 이지연 씨 was the member of this particular group. I guess I could say that they're kind of like the first or the second generation of K-pop idols. 한첫 번째 1세대는 아니고 한 2세대? 뭐 1.5세대, 2세대 정도 되는 K-pop 아이돌이었는데 거기에 이지연 님이 계셨었죠. 킴스팸 모닝그룹은 뭔가 그 이상형이 되게 일관되신 것 같아요. 그 크리스티나 피디님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지연 님, 두 분이 저는 약간 겹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밖에 되게 이렇게 화려한데 they're fancy on the outside, but they're actually very like kind of like an introvert. 그래서 굉장히 참하면서 겉은 막 되게 화려하게 꾸미는데 되게 참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지연님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을 봤었거든요. 그때 when I first met her in the radio studio, she was like really pretty. Like her hair was all dyed up. She was wearing beautiful makeup. 그래서 인형이 진짜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예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it kind of like melted my heart. Anyways, 좋습니다. 이지연 님이 속한 이 그룹인데요. 걸그룹이죠.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펭귄킬러 님께서 크크 주얼리라고 해주셨습니다. Baby one more time이라고 해주셨네요. 주얼리. 오케이. 우리 얼짱님께서도 정답은 주얼리 원곡과 거의 비슷하네요. 학생 때이 춤을 많이 따라 했었는데, So I used to dance to this song because they had this specific like signature pose in the song, right? According to their dance. So you used to do that a lot when you were a student.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춤인 거 아세요? 이게 화살표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은근히 손이 잘안 맞아요. 이렇게, 됐다, 됐다, 됐다. 이게 약간 ET처럼 이렇게 그 손가락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Baby One More Time 이런데 갑자기 엉뚱한 데 손가락이 가고 이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다시 하고 맞을 때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께서 주얼리요라고 해주셨고요. Mansperl says, Jolie, diamonds according to Marilyn Monroe. Oh, you're referring to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 그 얘기 하시는 줄 알았는데. Yeah, I was trying to come up with the hint, so that song kind of reminded me. 맞아요.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 근데 정답은 이제 제가 공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So I have to reveal the answer by now. Okay, so the answer is Easy peasy. Jewelry. 주얼리가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주얼리면은 목걸이, 팔찌, 팔찌, 반지, 막 이런 건데, it includes all kinds of like necklaces, earrings, bracelets and everything. 그럼 멤버 각자 하나가 뭔가 그런 보석이라는 뜻인 걸까? 뭐 예를 들어서 서인영 씨는 반지, 막 박정화 씨는 팔찌, 막 이런 건가? 잘 모르겠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So basically means that they're all shiny and beautiful. 그래서 주얼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Who are your favorite members according to the group Jolly? 주얼리의 가장 최애 멤버는 누구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박정아 씨 좋아했던 것 같아요. Because she looks like a Barbie doll. 바비 인형 같이 생겼는데 막 길쭉하고 하신데 막 노래는 되게 막 엄청 잘 불러가지고 성량도 되게 좋고 이래가지고 뭔가 여전사 같고 멋있었어요. 그리고 저 서인영 씨도 요즘에 즐겨 보고 있고 되게 벤틀리 닮으셔가지고 좀 귀여워지셨더라고요. 실제로 벤틀리랑 같이 촬영을 하셨던데. So that's kind of creative. What about you, 박원희 팀장님? 누가 제일 최애 멤버셨어요? 여기 주얼리에서. 감독님도 궁금한데, 감독님. 서인영 씨. 오, 그렇구나. 감독님도 서인영 씨예요? 그러면? 감독님은 박정아? 이지연 씨? 아니면 주연 씨? 누구지? 지금 신나가지고 뭔가 말씀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서인영! 아, 진짜요? 맞아, 인기 많았었어요. 예전에 막, 우리 결혼했어요도 나오기도 하고, She was like really, like hugely popular back in the days. That's why she has debuted solo. 그래서 막, 신데렐라, 막 이런 것도 하면서 행사도 진짜 많이 뛰고, She was like the original Cardi B in Korea. 그래서, 카리비의 원조라고 할수 있죠. She's got similar fingernails and everything.
요즘 유튜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So the answer is Jolly. Jolly가 정답이었고요. So to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of this whole music, the process of remake Ingrid One More Time, which is the original track, that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2004, One More Time by Italian singer Ingrid, and it became a dance pop hit across Europe thanks to its catchy hook and upbeat Eurodance sound. It does have this Eurodance sound into it, right? And the song enjoyed particular success in countries such as Italy, Greece, and South Korea. How random is that? But I guess it was popular in Korea because maybe this song was played in one of commercials, I think. 아마 광고에 노래가 나와서 유명해졌나 싶기는 한데 좀 뜬금없죠, 그쵸? And although Ingrid is best known internationally for the French language hit Tu es pour tout, 뭔가 이렇게 프랑스어로 된 이 노래 유명한 거 또 하나 있거든요. 잉그리드의 노래 중에 아마 들어보시면 아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싶기는 하실 거예요. And moving on to Jolly, this song One More Time, Jolly's version was released back in 2008 as the title track of their fifth album, Kitschy Island. This Jolly's One More Time samples the hook and the melody of the Ingrid version of the song. 거의 비슷하기는 하죠. And it became Jolly's bigger career hit, topping multiple Korean music charts and winning several music show awards. 어떻게 보면 주얼리한테 정말 자식 같은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노래로 정말 빵 떴잖아요. 예전에도 좋은 노래가 많았지만 좀 파격적으로 이제 크게 된 계기가 된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And this One More Time marked Jolly's first number one hit after member changes, helping establish the lineup of 박정아, 서인영, 김은정, and 하주연 as the group's most commercially successful era. 그래서 1위를 하게 한 곡이 바로 이 One More Time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that was the whole remake, everyone. 다음 주도 벌써 기대가 되시죠? 다음 주에는 어떤 리메이크를 들고 또 여러분들을 놀래켜드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So we will get to the song break and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by Jolly in a minute after I read this message from XH7 Morning Groover. 닉네임이 약간 좀 복잡해서 XH7님이라고 일단 불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저는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버리고 싶어요. 요즘 부쩍 늘어난 일들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하이텐션 라디오 모닝그루브를 듣는 동안은 잡념이 없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I wish I could get rid of all my unnecessary worries and overthinking. Lately, it feels like they have been kind of piling up. But while I'm listening to the high energy morning groove, all those distracting thoughts disappear, and it's such a relief. Oh, thank you, thank you. 제가 다 행복해지는 메시지인데요. 걱정 많으시구나. 저도 그래요.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쩌지? 이러는데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rid of them. By your own will. 이걸 내 의지대로 없애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 머리를 딴 데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So you're doing absolutely a great job listening to Morning Groove. 내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거에 몰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회피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걱정 없어져라. 얍! 이러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So yeah, continue to send me those messages. 이렇게 문자도 좀 자주 보내주시고요. 뭐 어떤 닉네임으로 호명하시길 해주시길 바라는지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다음번에 닉네임으로도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So that's the end of Remake Rewind, everyone.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Jolly, One More Time.

0: It is Wednesday, the 15th of July. Good morning to you all. This is Summer guiding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Today marks Chobok, the first of Korea's three hottest days of summer. Although rain will linger across much of the country through the afternoon, the weather will remain hot and humid. The good news is that yesterday's torrential rain has moved off to the east and all heavy rain advisories have been lifted. Showers will gradually ease from this morning, with most areas expected to dry out by the afternoon. Even after the rain clears, strong winds will continue across much of the country through today. If you are near the coast or out at sea, be aware of high waves and swells, which could make conditions dangerous. As for additional rainfall, Gangwon and Jeonbuk could receive up to 60 millimeters more, while the capital region, Chungcheong and Gyeongbuk, are expected to pick up another 5 to 40 millimeters. Morning temperatures will range from 23 to 27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will climb to between 27 and 37 degrees Celsius. Despite the rain, the combination of heat and humidity will keep conditions feeling quite uncomfortable.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29 degrees Celsius in Seoul, 33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5 degrees Celsius in Daegu, 31 degrees Celsius in Jeonju and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4.6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Now back to our topic. What do you guys want to throw away at this moment? What do you want to let go of? 내가 당장 버리고 싶은 것 무엇인지?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운동 가기 전에 빵집부터 가는 저의 신용카드를 버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please get rid of my credit card because I always stop by a bakery before heading off to the gym. 아니 왜요? 너무 밸런스가 잘 맞는 거 아니에요? 빵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셔서 소화하시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공복에 뭔가 그 격렬한 운동을 하면은 어지럽잖아요. 그쵸?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저의 유혹? 오늘도 빵집 런 하셨나요? 대단한 빵집이네. 운동 되게 일찍 하시잖아요. 체육부장님께서. 근데 그 전에 빵집을 딱 오픈을 해가지고 그 냄새 유혹에 내가 결국에는 져버리게 만드는 I do like the strategy of this bakery, you know, opening up so early in the morning so that a person like 체육부장님 can stop by. 무슨 빵이 거기서 제일 맛있나요? 우리 닥터페이퍼님께서는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노화를 버리고 싶네요. 젊은 시절 생각으로 몸을 쓰면 아, 많이 아프네요. 신청곡은 황신의 밴드의 짬뽕입니다. 비가 내려 외로운 날엔 그대여 짬뽕을 먹자. If I could, I'd love to throw away aging itself. Because these days, whenever I push my body like I did when I was younger, I end up paying for it and with aches and pains.
1: 대가가 좀 따르기 시작하는 게 바로 노화인 건가요? 뭔가 운동하면 힘들고 뭐 좀만 하면 아프고 슬퍼지는데 근데 그것도 체력으로 뭔가 단련이 되지 않을까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게 되다 보면 근데 젊은 시절이 좋긴 좋은 게 진짜 회복 웬만하면 다 되더라고요. You know? People get hurt when they're young but the recovery time it's kind of like impossible to compare. 특히 피부 누워서 이렇게 베개 비고 자면 베개 마크가 이렇게 볼에다가 가끔 찍힐 때가 있어요. 제가 그게 없어지는 시간이 좀 짧아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나절이 걸릴 때도 있고 또 너무 심하게 이렇게 찌부가 됐으면 근데 아기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볼이 빵빵하고 탄력적이어가지고 뭐를 이렇게 뭔가 눌러도 그냥 뽀잉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볼을 가지고 있죠. 제가 최근에 아기 볼 만져봐서 아는데 그렇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This is human nature. 우리 민준 리나맘께서는요. 저는 버리고 싶은 게 없어요. 모든 것

네, 추억이 있어서 못 버리고 쌓아두는 타입입니다. 어제도 듣다가 문자 보내고 싶었는데 운전하느라 보내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매일같이 잘 듣고 있어요. 저 신청곡이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나 데이식스의 노래 아무거나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듣고 싶어요. 요즘에 푹 빠져 있거든요. Well, first of all, if you send in a song request and if you ask me to choose between Taylor Swift and Day6, that would have to be Day6 for me. 저 아시잖아요, Day6 좋아하는 거. 그래서 우선 데이식스 노래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Let's get it, DJ. 빠바바바바. 이거 하고 나서 되게 눈치 보이네. 안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민율리나맘 혹시 F신가요? 주로 이제 뭔가 추억에 뭔가 이렇게 얽혀 있는 물건들을 못 버리는 보통 F가 많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크리스티나 선배님이 딱 그렇거든요. So if you go to her desk in the office, she would have everything stacked up. 뭐 5년 전에 뭐 청취자한테 받았던 그 편지, 선물, 뭐 그런 거 당연히 버리지 않기는 한데 그냥 진짜 약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I think it took her like a week to clear out her desk. Actually, it's not really fully cleared out until now. 지금도 완벽하게 클리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받은 뭐그 풍선 같은 거 아직도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너무 귀여우신 분들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다 버리고 후회하고 나중에 그거 어디 갔지?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걸 정리정돈을 좀잘 해버릇해야겠어요. 그쵸? Anyways, 민준아 니나맘, you're full of so good memories out there. 좋은 추억들이 이렇게 많으시군요. 지금 모닝그룹을 듣는 순간도 좋은 추억일 거예요. 그리고 무리해서 문자 안 보내셔도 이렇게 또잘 듣고 계신 거 제가 다 압니다. 압뇨, 압뇨. 민준 니나맘, such a lovely morning groover indeed. 좋습니다. Looks like DJ Ba has picked a song for our 민준 니나맘.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Day 6. Welcome to the show.

That was 황신의 band with a 짬뽕 requested by our Dr. Paper Morning Groover. Dr. Paper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는요. 남편이 알리에서 싸다고 구입한 생활템들 버리고 싶어요. 마늘 다지기, 계란 노른자 불리기, 쌀 씻는 플라스틱 용기, 수저 불리는 통, 폐기름 모으는 통 등등 여기저기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서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이 당근 알림 맞춰놓고 받아오고 쓰지 않는 물건들을 버리고 싶어요. So my husband keeps buying cheap household gadgets from Ali. Things like a garlic chopper, an egg yolk separator, a plastic rice washing bowl and so on. They're just taking up space all over the house. So I would love to get rid of them. 근데 계란 노른자 불리기 이런 거 요리할 때 많이 쓰지 않아요? 마늘 다지기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통통한 마늘 그냥 싸게 사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지면 되고. 쌀 씻는 플라스틱 용기? 이것도 쌀을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So we eat rice every day. So I believe that you can also use this rice washing bowl. 수저 불리는 통. 이것도 중요하죠. 설거지할 때 불려야 이제 하니까. 다 필요한 거 아닌가? 제가 이제 나중에 그 해피라이프님의 남편의 미래일까요? 쓸데없이 막 물건 이렇게 막 사놓고 안 쓰기? 이런 거는 근데 중고거래하기 딱 좋은 아이템들인 것 같아요. Because people would look for this kind of random stuff somewhere and they'll be like, oh, I don't know if I should buy this. Is there any cheaper way I can buy this? And they would go on to the Carrot app and just, you know, look for it. 근데 몰래 팔면 또 상처받으실 수도 있겠다. 계란 노른자 불리기 어디 갔어? 이러면은 이제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어, 그거? 어, 뭐 그러게? 뭐 어디 갔지? 이러면서. 코코님께서는요. 남의 편을 버리고 싶은데 라고 해주셨어요. So you wanna get rid of...

Your husband? I hope you're not referring to your husband. 남의 편, 남편. 남편 왜 버리고 싶으세요? 왜요, 왜요? 비 오는 날 듣고 싶은 박하요비의 라이 신청하면 안 될까요? 아, 버리고 싶다는 거 거짓말이구나. 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오케이. 천둥 소리와 함께 오늘도 모닝그루버님들 TBS 파이팅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this lovely message. Thank you for rooting for TBS. 좋습니다, 모닝그루버스.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today. I had so much fun thanks to you guys.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오늘 인별그램에다가 모닝그루브 인별그램에다가 내일 오는 초대 가수 소개글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with our special guest 이산 on our show.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requested by 코코님. This is 박하요비의 Lie.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and safe day. Goodbye, morninggroover.

0: by the flowers.
1: If you like.
0: You sell them?

say, they're flowers.

New Order, World in Motion. Hey there, everybody. Happy Wedn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t the 101.2, 101.3. Today is July 15th, and the time is almost 10:06, and I'm your producer and host,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FM waves on the TBS eFM 101.3 or on YouTube as Boinen Radio, we are very, very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further,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in and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 여러 곳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또 채팅 패널, 섹션 열려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 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conversation at 6 p.m. today or 2 a.m. tomorrow. So today is Wednesday, hump day. You know what that means, right? It is hump day 2905, also known as hump day 2905, and also known as hump day EQ 영어. So every Wednesday, we put a little more emphasis on learning English expression. 수요일마다 영어 표현 하나씩 가져가자라는 취지로 마련된 EQ 영어, Hump Day EQ 영어 시간 돌아왔습니다. So it is the monsoon season. I think we are officially in the monsoon season. 한 2주 전에는 이게 장마인가 아닌가 그런 얘기 잠깐 했었죠. I wasn't quite sure if we have entered the phase of, you know, a lot of rain, monsoon season here in Korea. But I think we are pretty sure now we are in the middle of it. 그래서 때가 장마인 만큼 오늘 EQ 영어 시간에는 어떤 표현이 좋을까 찾아보다가 이 rain 관련된 표현을 검색해보다가 발견한 표현입니다. So I was looking for expression that kind of fits the mood of the monsoon season. And I was searching for expression that has the word rain in it. But ironically, this expression doesn't have much to do with rain per se. 찾긴 찾았는데 뭔가 딱 비에 연관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표현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같은 느낌의, 같은 뉘앙스의 표현이지만 살짝 다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보다는 비가 오나 해가 뜨나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같은 맥락에 비슷한 의미의 표현인데요. Come rain or shine. Today's expression is come rain or shine. Although it is almost English counterpart of Korean expression 비가 오나 눈이 오나, come rain or snow라고 하지 않고요. 조금 문화적인 차이일 수 있겠죠. Come rain or shine. 비가 온다, 눈이 온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 하기 힘든 상황. I think when we say come rain or snow, I think we are referring to sort of an adverse situation which makes us difficult to perform certain task, right? 하지만 come rain or shine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비가 오나 해가 뜨나. 해가 뜬다는 것은 뭔가 일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날씨이기도 하죠. 그래서 힘든 상황이나 아니면은 좋은 상황이나 할 것 없이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today's expression, I think, come rain or shine, talks about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are.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비가 오든 말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라는 이미죠. So it means that no matter what happens, whether it's raining or sunny or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날씨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날씨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의지, 꾸준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It may sound like it's about the weather, but actually it's not, right? It's actually used to express our commitment to something or our tendency to be consistent at something, in something. So it's a way of saying that you'll do something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참 좋은 표현이죠. No matter what.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무슨 일이 있건 간에. 그래서 뭐 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문은 뭐 아주 많을 수 있는데. 오늘은 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갈게. Hey, I'll be there. Come rain or shine.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꼭 간다. 여기서 또 등장할 수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오늘 꼭 간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는 좀 우리의 이제 보통 때 행동을 표현한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죠? Or something like this. She goes for a walk every morning. Come rain or shine. 비가 오나 맑으나 매일 아침 그녀는 산책을 합니다. She goes for a walk. Come rain or come shine. Come rain or shine. So come rain or shine이 이제 it could come at the start of the sentence or at the end of the sentence. 저희 프로그램은 어떤 날씨에도 계속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어떤 날씨에도 생방으로 진행됩니다. Our show goes on. Our show is on live. Come rain or shine.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숙제 문장 드립니다. Come rain or shine. I something something. Or it could be about somebody else. You know, come rain or shine. You know, my parents, my, you know, sons and daughters, or my husband, my wife, my grandfather, my grandmother,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뭐를 하신다. 이런 여러분들 숙제 문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채워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는 경우는요, 샵1013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무료로 남겨주시는 방법은 TBS EFM 라이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Come Rain or Shine 노래 들을 수 없이 안 들을 수 없죠. This one is by Frank Sinatra and Gloria Estefan. The song is, of course, Come Rain or Come Shine.

는 이제 뭔가 이 도박이나 어떤 이런 추첨할 때 이런 될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against all odds 약간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So I want to know 여러분들 오늘 숙제 문장 드렸는데요. Come rain or shine, you know, I blah blah something. Let's hear from you.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항상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의 Come Rain or Shine은 별로 그렇게 흥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I think I've said it too much already. 비 오는 날또 듣고 싶은 곡 하나 골라봤는데요. 신촌 블루스 1집에 수록된 곡이죠. 그대 없는 거리.

신촌 블루스 그대 없는 거리 nice track right from their first album always never it never fails to kind of impress me this song 정말 좋은 곡이죠. So come rain or shine, you know, I'm always waiting for your message.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는 DJ EQ. I guess I can use this sentence right away. Huh? Put it into use, huh? 3998님께서 멋진 숙제를 보내주셨네요. 숙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Come rain or shine, I used to take

take my dog for a walk. I don't have one anymore though. 그렇군요. 키우던 반려견이 실외 배변만 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 두 번은 산책시켰던 기억입니다. So the dog that I used to have, right? My companion dog, right? Would you know, take care of his you know, things outside only, right? So I have to kind of walk him at least twice a day. Come rain or shine, 눈이 오나 비가 오나. I guess that is a huge obligation for any dog owners. We talked about you know, companion animals yesterday, animal rights issue and whatnot yesterday on the show, right? 약간 어저께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I guess that is a big responsibility for anybody, right? You know, having to walk the dog on a daily basis. 또 강아지들은 꼭 이 산책하는 게 정말 건강상으로도 또 이 멘털 헬스 상으로도 꼭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또 이쁜 아이들과 함께 살려면은 꼭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렇죠? 3998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홈워크, 아주 첫 홈워크 턴인 해주셨는데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고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no matter what 표현, 비슷한 표현으로 쓸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곡이 생각이 났네요. Badfinger의 곡인데요. No matter what.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No Matter What, Boys On, 제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And 제니님, since she is from Busan, has given us something extra in addition to the homework. 부산에서는 웃자둔동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웃자둔동, 무슨 일이 있어도라는 뜻입니다. So in Busan, there's a dialect. That we say 웃자둔동 no matter what. 예를 들어서 뭐 웃자둔동 갈게, 웃자둔동 갈게, 아니면 웃자둔동 사랑한대라고 이렇게. 그렇군요. That is beautiful. 정말 아름다운 이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웃자둔동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라는 얘긴지요. 근데요, I looked it up on the dictionary and it is actually an official dialect, a Busan dialect.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예문까지 있는데요. 웃자든동, 한눈 팔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거래. 그러고 몸이 재리다. 몸 상하 뭐, 공부도 다 소용없는 기라. 라고 이렇게 예문까지 어땠나요? 죄송합니다. 스카프드루 낙타님도 체크인 해주셨는데요. 요 며칠 너무 바빴어요. 금요일에 쉬어서 그런가 반갑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하려나 봐요. 공부하는 날 바빠야 하는데. Right. Scapadru hasn't checked in for a couple of days. But I guess come rain or shine, she is, she wants to join us for Hump Day EQ 영어. Come rain or shine, she is here for Hump Day EQ 영어. That is great. Come rain or shine, you know, you want to study. 맞습니다. 딱 이렇게 또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네요. 감사드리고요. 말만 하지 마시고요. 빨리 예문, homework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백예린입니다.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Hit it!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D.
4: Drop it!
3: B-S.
4: Come on, y'all!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2.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the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the 2 a.m. We have our YouTube Boinen Radio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or come to TBS EFM YouTube channel directly,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You can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문자창으로 보내주시면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So, your song requests, stories, shout-outs, or simple you know, check-in messages, you know, just a simple message that you are tuned into our show and you listen to us. Let us know how you're doing, okay? And also where you're tuning in from. 어디서 듣고 계신지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EQ Day, EQ Day, Hump Day EQ 영어, EQ Day라고 하면 너무 이 뭔가 이렇게 안 좋네요. 이렇게 느낌이. EQ Day가 아니고 EQ 영어 Hump Day 시간입니다. So our cutie-names are very diligently sending in their homework. So here's a homework from 퇴근하는 프로도님. Goes like this. When I was a student, I used to go to school every day, come rain or shine. Of course. 학창 시절에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는 항상 갔다. Now, I've become a bad adult, and I decide whether to go to the office depending on my mood. 그렇군요. That means you have either telecommuting option. 그 재택근무로서 그런 재택근무를 이제 choice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하면은. I guess that is my understanding of your sentence. Or maybe you're self-employed. 아니면은 뭐 자영업을 하시든지요. 자영업을 하셔도 가셔야 되긴 할 텐데, 그죠? Or like a, you are a digital nomad.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digital nomad이신, 이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군요. Actually, before I got married, my wife was sort of like a digital nomad. She works wherever she likes.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은 어디서나 일을 하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이 부러워서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신청곡은 숙제와의 연속성에 따라 Richard Marx, Right Here Waiting Here, Come Rain or Shine, 여기서 기다리겠다. Oh, right. Everything is so connected with the 퇴근하는 프로도님's message. So, being true to the homework and assignment, here is my request song. 좋습니다. 들어볼까요? Richard Marx, Right Here Waiting.

Right Here Waiting, Richard Marks 듣고 왔습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의 신청곡이었는데 Whenever I listen to Richard Marks, I think of that incident, right? 약간 one of those heroic things that he did. 뭔가 이렇게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이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어떤 그 취객 을 제압했던 그런 영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I think Richard Marx was very instrumental in kind of stopping this very drunk man on the plane.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Richard Marx의 곡을 들으면 항상 좀 다른 느낌이 좋은 의미에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스카프드루 낙타님 숙제 보내주셨습니다. Come rain or shine, I'll tune in and sign in to EQ 영어. Nothing can stop me. 그렇군요. 제가 그냥 좋아하는 답변을 보내주신 거죠. 그죠? I think you're doing your homework just to please me. Say something that I would be pleased with. 그죠?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잘 하셨습니다. 제대로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곡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곡이냐면은 간만의 싸이 음악이라고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I guess you're referring to those Psy World BGMs days, right? 들어볼까요? 어떤 음악인지 베베 윈넨스입니다. Love Thing.

0: Tomorrow.
1: Couple of tracks, Love Thing 먼저 들으셨고요. Bebe Winans, which was a request from Scarpedrung님. Scarpedrung님, Scarpedrung 낙타님, and who said she'll be, you know, checking in to EQ 영어, Hump Day EQ 영어, Come Rain or Shine. 좋습니다. And the connecting song was Ingrid Murray,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which was sort of mentioned by Hailey님. Who said by listening to the Bebe Winans song, kind of thought of the Psy World, the BGM days, and she thought of this song, Ingrid Murray,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And Hailey님 says, I have a swimming competition coming up, so I practice swimming every day, come rain or shine. Wow, wow, wow. Swimming competition, huh? 그렇군요. 와, 이 또 수영을 하시면은 이 대회에 나가는 게 상당한 또 모티베이션과 또 트레이닝 또 요하는 그런 것인데요. 와우, 진짜 부럽네요. I'm really envious. 저는 아마 그런 대회는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But you know, I do train myself every day. 저도 요즘에 이제 수영을 거의 매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화이팅 하시고요. Let us know, you know, how you did in those competition. 어떻게 잘 하셨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7582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는데 Come rain or shine, I can do my work as long as I have my laptop. 네, 이 랩탑만 있으면 어디선,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일할 수 있다. But as long as I have my laptop, I have to respond to my clients, come rain or shine. 하지만 또 on the flip side, right?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랩탑을 갖고 일하고 있으면은 그 클라이언트들에게 항상 답을 해야 된다. 양날의 검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건 또 어디서든 그런 클라이언트의 이 콜에 답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죠. Double-edged sword there. Score Wisdom님께서는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Come rain or shine, my daily routine is always the same. Three strong coffees, a computer screen, and a very sore back. But listening to 101 to 103 helps me get through the day. 그렇군요. 세 잔의 강력한 커피, 또 컴퓨터, 그 다음에 아주 뭔가 안 좋은 허리 상태.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이제 하루를 이겨내신다라는 얘기겠죠. 감사드립니다. 또 숙제를 또 완벽하게 해주셨네요. 또 저희 1012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은 스티비 원더 형님의 곡이라고 Earlier we listened to another 형님 시나트라 형님 들으셨는데 이번에는 스티비 형님 들으셔야겠네요. 들어보겠습니다.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 준비한 것은요, 며칠 전에 이 보니 타일러 뮤직 부티크 트리뷰트 편을 하면서 보니 타일러 그분의 곡 중에 영화 Footloose의 명장면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곡 Holding Out for a Hero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A few days ago on the Music Boutique's Bonnie Tyler tribute, I introduced one of her songs, Holding Out for a Hero. It was a track that will be remembered forever alongside the iconic scene from the movie Footloose.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영화의 그 명장면과 사운드트랙 그 2편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So as a continuation of that, I thought we could dive into part 2 of the memorable scenes and the soundtracks we all hold dear. 그래서 몇 개를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영화의 명장면, 그 다음에 또 이 사운드트랙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아마 근데 바로 들으시면 알만한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영화의 명장면 사운드트랙. Let's go to our first iconic scene and the coupling of a soundtrack.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ilm opens at sunrise aboard a massive aircraft carrier in the middle of the ocean. Flight deck crews in brightly colored jerseys race across the deck, while pilots carrying their helmets head toward their F-14 Tomcats. 새벽빛이 비치는 드넓은 바다 위 거대한 항공모함. 그 갑판 위에는 정비사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조종사들은 헬멧을 들고 전투기로 향합니다. One by one, engines roar to life, filling the air with heat, noise, and anticipation. 전투기 엔진이 하나 둘씩 시동을 걸고 뜨거운 배기 가스가 뿜어져 나오며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Ground crews perform their final checks, signaling with precise hand gestures as each fighter jet rolls into position on the catapult. 관제 요원의 손짓 하나에 F-14 전투기들이 catapult 위로 이동하고 then, in a matter of seconds, the jets are launched into the sky with incredible force, disappearing over the horizon. 마지막 점검을 마친 뒤 엄청난 굉음을 동반한 바다를 향해 순식간에 발사되듯 이륙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되는 음악 기억하시죠?

So that was Kenny Loggins. Yes, Danger Zone이었습니다. Of course. 약간 뭔가 이렇게 그 앰비언스 음악부터가 딱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지 않나요? Of course, you know, Maverick is Tom Cruise, one of the pilots. Val Kilmer, right? 참 유명한 그 형님들 많이 나오시는 그런 곡인데, Kenny Loggins, Danger Zone, and of course the movie is 탑건, 제니님도 탑건 맞춰주셨고요. 쿨피스님 역시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굉음이 굉장히 좋다고 쿵쿵쿵 쿨피스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 think, yeah, in the right situation, the noise and the explosive noise, right, from the aircraft, right, sounds, I don't know, very glamorous and very fantastic sometimes. 근데 뭔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 있겠죠. So that was our first soundtrack, iconic movie scene and the soundtrack 첫 번째 편이었고요. 두 번째 영화도 뭐 이렇게 너무 유명한 거라서 굳이 이런 걸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영화인데요. It's another iconic movie and a scene. 한번 그 클립을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0: get back in there and finish the dance.
1: Hey, man, look at Marvin's hand. He can't play with his hand like that, and we can't play without him.
0: Yeah, well, look, Marvin. Marvin, you gotta play. See, that's where they kiss for the first time on the dance floor. And if there's no music, they can't dance. If they can't dance, they can't kiss. If they can't kiss, they can't fall in love, and I'm history.
2: Hey, man, the dance is over. Unless you know somebody else that can play the guitar.
3: Near the end of the film, Marty McFly, played by Michael J. Fox, returned to his parents' high school dance in 1995.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이클 J. Fox가 연기하는 마티 맥플라이, 자신의 부모가 처음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 1955년 고등학교 졸업 프롬 파티에 와 있습니다. To restore their future, his parents, George and Lorraine McFly, must share their first kiss. If they don't, Marty will slowly disappear from existence. 이래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아버지 조지와 또 어머니 로레인이 첫 키스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야 이 마티 역시 미래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However, something completely unexpected happens. The guitarist of the prom band injures his hand and can no longer play the music, causing the band to say that they won't be able to perform anymore unless, by some miracle, there happens to be another guitarist in the crowd.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무도회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손을 다치죠. 그래서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자 밴드는 더 이상 음악을 연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혹시나 뭐 기타리스트가 있으면 모를까. 그때 바로 기타리스트이기도 한 마티가 대신 기타를 맡게 됩니다. 그는 밴드와 함께 이 곡을 연주하게 되는데요. So Marty, who happens to be a guitar kid, steps in to take his place and the band start playing this song, which is titled Earth Angel.

So that was the Penguins' Earth Angel, the very slow dance song that Marty's parents danced to and had their first kiss. 그래서 결국에는 두 분께서 엄마 아빠가 첫 키스를 나눈 순간을 지켜보죠, 마리가. 그래서 그 키스가 이루어진 순간 사라져가던 마티의 존재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So Marty begins to return to normal, knowing the future has been saved after their parents' first kiss. So with the crisis over, Marty decides to play one more song before leaving the stage, which is Chuck Berry's Johnny B. Goode. The catch is that it was 1955, and this song, Chuck Berry's Johnny B. Goode, hasn't even been released yet. 그래서 이 위기를 일단 넘겼어요, 마티가. 무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곡, 한 곡을 더 연주를 하게 되는데, 바로 Johnny B. Goode, Chuck Berry의 곡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화는 1955년입니다, 상황이. 하지만 그 1955년에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던 곡이죠, 이 곡은. So at first, the audience is very surprised at this song, but soon the students are dancing wildly as Marty delivers electrifying guitar performance, complete with the behind-the-back playing. 이 곡을 틀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했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처음 들어본 곡이니까. 하지만 학생들이 열광하면서 또 춤을 추기 시작하죠. 마리는 또 기타 키드인 만큼 기타를 막 등 뒤로 치고 막 무릎을 꿇고 연주하고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록스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This is when Marty goes a bit overboard with his guitar performance, you know, bringing the song to an end. 이때 마티가 기타 퍼포먼스로 약간 오바를 하게 되면서 곡이 끝납니다. 연주가 끝난 뒤 사람들이 어리둥절, 뭐 이 노래는 도대체 무슨 노래야? 라고 그런 표정이었죠. 그때 마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I guess you guys aren't ready for this kind of song yet, but your kids are gonna love it. 정말 이 영원히 남을 장면들이기도 하죠. 아직 이 음악에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확실히 이 곡을 좋아할 겁니다. 라는 멘트를 남기죠. 바로 이 곡입니다. Chuck Berry입니다. Johnny B. Goode.

end of the movie, Alex Owens, played by Jennifer Beals, who works as a welder but dreams of becoming a professional dancer, finally takes the stage for the Dance Academy audition she has dreamed of for so long. 춤을 추기 시작하고요. 심사위원들은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죠. 알렉스는 긴장된 표정으로 무대 중앙에 섭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그녀는 발레와 현대무용 그리고 거리의 에너지가 담긴 자유로운 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펼쳐 보입니다. Judges stare at her with a completely blank and bland expressions and Alex stands in the center of the stage, her face tight with nerves. But the moment the music starts, she unleashes a style entirely her own, blending ballet, contemporary dance, and the raw, free-spirited energy of the streets. 처음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시작된 무대였는데 점점 폭발적인 퍼포먼스로 이어지죠. 점프와 회전, 또 역동적인 동작이 이어질수록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What starts as a calm performance gradually explodes into something spectacular as she moves into dynamic jumps, spins, and powerful choreography. The expressions on the judges' faces slowly begin to shift. 심사위원들이 뭔가 담배를 하나 둘씩 꺼내기 시작하면서 담배를 피기 시작하죠. 또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리듬에 맞춰 흔들기도 합니다. The judges even start lighting up cigarettes, you know, nodding their heads and grooving along to the rhythm. 아주 대담해진 알렉스는 심사위원들에게 또 춤을 추면서 다가가서 또 손가락질을 하면서 도발을 하기도 합니다. So the Alex even kind of getting bolder and more confident, even approaches the judges, you know, pointing her fingers at them, even in a playful sort of a provocation kind of, right?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퍼지는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So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for today's show. 오늘 프로그램 마지막 음악으로 준비했는데 너무 잘 아시는 그 플래시댄스의 What a Feeling이라는 곡이죠. 영화 플래시댄스는 1984년도에 이제 발표된 곡인데 아이코닉한 그 씬의 그 곡으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Hope you enjoyed today's music boutique. 어떠셨나요? 약간 유명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또 그 장면에는 그 음악이 없었다면 그런 장면이 있을 수가 없겠죠. Without that iconic song, there wouldn't have been any iconic scene. So they're kind of, you know, coupled and sort of etched forever in our heart. 장면과 그 다음에 그 영화 사운드트랙.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So remember, cutie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Irene Cara from the Flashdance, What a Feeling.

That was Good Luck Babe by Chappell Roan. Good morning, everyone. Happy morning, morning groovers. Another happy and energetic morning has started. What are you guys all up to? Now let's go back to the opening. 몸에 좀 좋은 음식을 잘 이것저것 영양가 있게 챙겨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내가 먹지 않는 것, 속을 좀 비우는 것, 이런 게또 건강에 도움될 때가 많잖아요. 공복 시간을 좀 적당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지금 제가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데, 공복 싫으다. 이런 표정으로 누가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밖에서. 근데 그, 막 배가 부른 느낌보다는 약간의 그 공복 있는 느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래요. 예. 꼭 근데 이게 우리 몸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I mean, maybe we have been treating life like a shopping cart, always adding and just rarely removing. But some of the best upgrades don't come from getting more. I think they come from letting go of what we no longer need. So if you can just clear one little space today, whether in your room or in your mind, in your fridge, that might be enough to make the whole day feel a lot lighter.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께서 비워내면서 조금 가벼운 그런 아침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오프닝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다 같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볼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We are live in the studio. 오늘도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가셔서 TBS EFM 유튜브 채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So visit our channel, TBS EFM, and also please subscribe. And over there, you will be able to watch me live on Visible Radio. 오늘은 처음부터 굉장히 또잘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So I'm very satisfied. It's running really, really well from the very start of the show. So I'm very happy and satisfied about that. 자, 그리고 약간의 그 머리 스타일을 조금 바꿔봤어요, 여러분들. 티가 별로 안 나나요? 약간 바꿨는데. I actually added a little bit of curl on my hair. Because I have some extra time in the morning. 약간 드라이 방식을 좀 바꿔봤는데, 몰라보시겠어요? 밖에서. 약간 차이가 조금 있죠. 저는 이렇게 몰라보면 조금 섭섭해가지고. 궁금하시면 들어오세요. 딱 보셨는데, 뭐요?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이러실 순 있는데, 저한테는, It's a big difference, okay? Alright. Let's go ahead and check out our lovely Morning Groovers messages. 오늘 1등으로 출석해주신 분입니다. 우리 반장님. Young H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Good morning, 반장님. 매일매일 출첵 감사합니다. 오늘 요즘에 뭔가 조금 조용하신 것 같기도 해요. 인사는 잘 건네주시는데, 뭔가 저를 덜 놀리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 But anyways, I hope you have a happy day. Wonderhub Morning Groover 오셨네요. Good morning입니다. 귀여운 티봉이랑 맞아요. I am currently cuddling 티봉이 because he's like the cutest ever. And it's a little chilly inside the studio. 그래서 가끔 좀 추울 때마다 이 벨벳 소재의 티봉이를 가끔 안고 있어요. Because I forgot to bring my extra jacket. Dr. Paper, good morning. 그리고 Sunset Morning Groover 오셨고요.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2시간 동안 함께 달려보아요. 그러니까요. I mean, 2 hours is kind of a long time, but also a short time. Depends on how you define it. 뭐, 2시간 정도면은 사실 맘만 먹으면 차만 안 막히면 저기 동해안도 갔다 올수 있잖아요. 참, 이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What's most important is how you spend that given times. And it's gonna be awesome with you, Morning Groovers.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굿모닝 모두들 안녕하신가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께서도 안녕하시죠? 전 너무너무 안녕한 오늘입니다. 상미님, 굿모닝 모닝 그루버스. 앤 펭귄킬러님도 굿모닝 인사 건네주셨고요. And of course, our Morning Groover listening all the way from the Central Europe. 유럽에서 청취하고 계신 Benz Burrell says, Have a great day, everyone. You too, Benz. Isn't it really hot over there? I hope you stay safe, hydrated, and everything. Please try to be safe out there if you are suffering from that heat. 여러분들, 오늘도 날씨가 좀 꿉꿉하기는 한데, 우리 마음만큼은 좀 뽀송뽀송하고, 그런 아침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So, if you wanna talk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you can always do that by hitting me up to sharp1013.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You can say anything you would like to me. You can always participate in our show as long as you're tuned in. So, waiting for your messages. We're gonna now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And this is like the signature segment of Morning Groove,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오늘의 질문 바로 드려볼까요? 오늘의 질문. 지금 당장 한 가지를 버릴 수 있다면 무엇을 버리고 싶나요? So it's gonna be all about throwing away today. If you could get rid of one thing right now, what would it be? If you could just let go of one thing today, what would it be? 그렇죠. 비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여태까지 좀 묵혀뒀던 것, 이것만큼은 좀 버리고 싶어요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t could be many receipts inside your wallet that you have been collecting. Those might be unnecessary, right? 슬프게도 지갑에 현금으로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뭔가 영수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꼬깃꼬깃한 그런 영수증들. 그런 거다 버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It could be, oh, makeup products that are expired.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그런 화장품일 수도 있고요. I also have some of those inside my drawers and I just don't know what to do. 은근히 또 화장품 잘 버리는 편이기는 한데, 뭐 샘플이며,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이런 거는 좀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많이 지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And also some shopping bags that you have been collecting because you thought that they might be necessary. 쇼핑백 은근히 많이들 모아두잖아요. 근데 모아둔 거에 비해서 나중에 별로 쓸 일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뭐가 있을까? 저는요, 제 차에 있는 그 세차 티켓 있잖아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Because they're also expired. So tickets to get my car washed, yeah, they're all expired. They come out in those receipts forms, and I don't need to use them anymore because the days are expired.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Oh my gosh, I have to confess, everyone. I have to empty out my fridge because, ooh, I have some of those sauces that are expired. 그래서 냉장고 안에 좀 버릴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과일을 썩히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 양념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 그렇게 날짜가 지난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냉동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Oh my gosh. 여러분, 저 되게 인간미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morning groovers, yes, this is wha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oday. 지금 버릴 수 있다면 무엇을 버리고 싶나요? If you could get rid of one thing, you know, what would it be? Let me know.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l right, let's get to a song break. This is Sigala and Ella Yuri. Came here for love.

0: It's Wednesday, the 15th of July. Good morning, everyone. Hope you're all starting off the day on the right foot. Now,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Today marks Chobok, the first of Korea's three hottest days of summer. While rain will continue across much of the country through the afternoon, it is still going to feel hot and humid. The good news is that yesterday's intense rain has moved eastward and all heavy rain advisories have been lifted. The rain will gradually taper off from this morning and it is expected to end in most places by the afternoon. Even after the rain clears, strong winds will continue across much of the country through today. If you're near the coast or out at sea, be aware of high waves and swells, which could make conditions dangerous. As for additional rainfall, Gangwon and Jeonbuk could receive up to 60 millimeters more, while the capital region, Chungcheong and Gyeongbuk are expected to pick up another 5 to 40 millimeters. Morning temperatures will range from 23 to 27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will climb to between 27 and 37 degrees Celsius. Despite the rain, the combination of heat and humidity will keep conditions feeling quite uncomfortable.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29 degrees Celsius in Seoul, 33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5 degrees Celsius in Daegu, 31 degrees Celsius in Jeonju and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4.6 degrees Celsius. If you're heading out today, keep an umbrella handy for any lingering showers and don't let the humidity catch you off guard. So, morning groovers, what do you guys want to throw away? What do you want to get rid of? 우리 모닝 그루버들은 어떤 것 버리고 싶은가요? 우리 토토 모닝 그루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Welcome back to Morning Groove. And they answered. 먹다가 남은 과자 집게로 집어서 찬장에 넣어둔 게 몇 개인지 눅눅해져서 못 먹을 듯하네요. 버려야겠어요.
1: I don't even know how many half-eaten bags of chips I have clipped, shut, and left it in the cupboard. They have probably all gone stale by now. I guess it is time to throw them out.
0: 좀 보내드립시다. 네, 거의 뭐 과자의 형태도 아닐 것 같은데 거의 과자 죽이 돼버릴 것 같은데 날씨도 지금 되게 습하고 이래서 과자가 엄청 금방 눅눅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봉지 뜯어가지고 다 드실 자신이 없으시면은 안 뜯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아, 맞다. 저도 과자 있어요, 찬장에. 어머, 세상에.
1: Thank you for reminding me about this. I've just realized that I also have those cookies inside my cupboard that I have to get rid of.
0: 어머나, 세상에. 여름에는 참 음식 조심해야 돼요. It's always, it's important to, you know, take a good care of the food that you're eating, especially during this hot summer time, everyone. 또 잔소리꾼 썸머가 등장을 했군요. 우리 서비 모닝 그룹어 오셨습니다. Good morning. And Benny, hello. How are you?
1: Good morning, summer pretty. So pretty today. And morning groovers. Oh, thank you. Thank you. So I guess you're watching me at this moment.
0: I love this kind of compliments. 이런 칭찬 100점 만점 1000점입니다. 감사해요.
1: 7641 morning groover says,
2: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가 와서 차 타고 수영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출석합니다. 이따가 8시 넘어서 출근할 때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1: So looks like you are having quite a busy morning and you will tune in at 8 o'clock today in the morning.
0: 꼭 오실 거죠? 저 우기기기 모닝 그루머만 찾을 거예요. 8시에 아셨죠? 저한테 내뱉은 말을 항상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 아직도 막 비 오고 이래가지고 뭐 자동차에 습기도 빨리 차고 막 이러더라고요.
1: So always be careful when you're driving on the road. Okay, so let's read more messages regarding our MG Q&A. Our new morning groover 7298 morning groover responded.
2: 저는요, 남을 신경 쓰는 예민함을 버리고 싶어요.
1: I wish I could stop being so sensitive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Okay, so it's about your character, your personality, and one of your personalities, you want to be less sensitive to other people.
0: I know, right? Totally, absolutely. Because you just cannot carry on with the things that you have to do if you're acting this way.
1: I'm a sensitive person myself too, so I totally feel you.
2: 제가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사실 누구나 떠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옆 테이블이, 좋았어! 가자! 막 이러면서 그때 막 겁매사를 하면서 막 되게 회식을 즐겁게 하는 곳이 있었어요. 막, 위하여! 막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 회사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I was just with my friend quietly having Korean barbecue. 근데 막 제가 알면서도 시끄러워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But they're supposed to be loud at a restaurant, right? 그래서 아나좀 예민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나만 손해더라고요. 너무 억울하죠? 근데 좀 그래요. 세상이. Morning Groovy. Hello. I love your nickname. Happy day I am the Morning Groovy and I can throw away all. 도달하기 힘드는 목적들이라고 이렇게 또 래퍼스러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좋아요. 모든 걸다 버릴 수도 있죠. 갖다 그냥 다 버려버리고 새 출발하는 그런 attitude. 가끔씩 필요한 것 같아요. You know, just throw away everything that you can, you know? Empty your stomach, empty your desk, empty your room, empty your house, and just start all over. Chinese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와이프가 요즘 계속 추락하기만 하는 주식을 보면서 매일 한숨만 쉬네요. 버리고 싶대요라고 해주셨습니다. Good morning. It's not about me. It is actually my wife. She has been sighing every day as she watches her stocks keep falling. She says that she just wants to dump them already. 또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최근에 그 매일 땡땡에서 이 주식 관련된 그 라이브 프로그램을 봤는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코너였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요. 아, 저이 주식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데 모든 답이 다 아, 홀딩하세요. 장기 투자하세요. 이거였어요. So I was thinking to myself, "Hey, I can say that for everyone too." 이 말은 나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바이오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 바이오는 아직입니다. 네, 홀딩하세요. 홀딩하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 제가 이런 주식이 있는데요. 아, 이런 주식이 있군요. 홀딩하세요. 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 종목을 다 홀딩하라고 했거든요. 홀딩하는 게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절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I am no, you know, I'm not a professional in stocks. So yeah, just don't believe me too much.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홀딩을 하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anyways, be a little careful when it comes to throwing away your stocks. 다른 거는 제가 막 버리세요, 갖다 버려요 이러는데 주식만큼은 조금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우. 자,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해서 내가 지금 버리고 싶은 것 알려주세요.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ant to throw away, everyone. Let's now have a listen to Sabrina Carpenter's House Tour.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오늘 축구 보려고 5시에 일어났다가 깜빡 잠들었네요. 벤슨분의 노래 제 남편 알람 노래라 정말 징글징글. 그래도 깨서 들으니 좋네요. 와, 아침마다 그러면 Please stay, I want you 막 이러면서 굉장히 락앤롤 하면서 일어나실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알람 끄고 그 노래 또 들리고 And it just goes on and on and on. 공교롭게도 이렇게 저희가 알람 노래를 틀어드렸는데 좋은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람 설정을 해주셨고, I think that's the reason why we have to, you know, consistently change the alarm sound so that we don't hate a certain type of music. 어떤 노래를 저희가 싫어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주기적으로 바꿔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누구 응원하셨나요? 오늘 프랑스랑.

스페인이었나요? 그쵸? 프랑스가 졌죠? Oh my gosh. Go Spain. Go España. 예, 제가 좋아하는 스페인이 올라갔군요. 경기를 보지 않았지만, 또 괜히 또 살짝 기쁜 소식이네요. 우리나라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우리 펭귄 킬러, this is regarding what they want to throw away. 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펭귄 킬러께서는 지금 당장, 아, 나의 살들을 버리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f you translate this literally, it says, I want to get rid of my skin, but that's not the case. I guess you're referring to, I want to get rid of my fat. So maybe you want to go on an instant diet just like that? 아, 또 이렇게 너무 쉽게 가시려고 한다. 다이어트는 정말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뛰고, 안 먹고. 우리 몸에 혹독하게 하는 걸수록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면은 뭐 살도 빠지고, 몸에 혹독할수록 막 근력도 생기고, 막 앉아가지고 막 5시간 공부하면 엉덩이 아파 미치겠는데 또 그렇게 하면 지식이 쌓이고. Why do we always have to torture ourselves, right? But the torturing things are actually good for ourselves. So how ironic. 그냥 누워있는 게 몸에 좋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빈둥빈둥 되는 게내 뇌에 좀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Benny Morning Groover. I want to get rid of the traffic jam during rush hour, although it is hard to handle, but I wish. And then also requested a song, Rush Hour by Monsta X. Of course, it's kind of a global phenomenon, right? I believe that it's kind of worse over there in the Philippines, just like Korea.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게 차 막히고 이런 거는 다 똑같은가 봅니다. I mean, all the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these days, so why can't they come up with some flying cars already? It's like 2026 already. 아니, 2026년에 뭐 AI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휴머노이드로 뭐 이런 거다 만들면 뭐합니까? Flying taxi, flying car가 아직 없잖아요. 아니, 우리 개발자분들이랑 더 훌륭한 인재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차가 날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정말. 분발해야겠어요, 우리 인류. 뭐, it's not my job, so I'm just saying it like it's an easy job, but. Oh, come on, it's 2026, right, Benny? You agree? 그런 차 이제 나와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뭔가 스킵해서 껑충하고 갑자기 뭐 서해안 갔다가 동해안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이런 일 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Morning Gi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ant to throw away. 버리고 싶은 걸 알려주세요. We are having some creative answers and I'm loving it. 굉장히 우리 모닝 그루버들께서 또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창의적인 그리고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재미없어도 괜찮으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For all the people who are struggling in this rush hour, here is Monsta X. Rush hour.

That was When I Get Old by Christopher and 청아. 하진님 오셨습니다. 하진님, 어서오세요. Good morning입니다. 인사 건네주셨고요.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asked a question. 오늘 주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지난번부터 궁금해서, 왜 PD님은 썸머인가요? 이전에 설명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몰라서요. 여름이 좋아서 예전에 영어 이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ey asked the question why I am summer, why my name is summer. Good question. And yes, I have answered this question already, but since you have missed out and since there might be other morning groovers that might be curious, I will let you know. 제가 왜 썸머냐면요. 여름처럼 뜨겁고 핫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지만. So that was my English name since I was in high school. 고등학교 때 영어 회화 시간에 이제 미군들이 와가지고 영어 회화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미군 분께서 저한테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럼 추천해주는 이름으로 평생 쓰겠다. 이런 농담을 했거든요. So this guy, this military guy, recommended me names like, I don't know what names came up, but I just didn't like it. 뭐 여러 이름들을 막 추천을 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했더니 갑자기, let me think. How about summer? 이러시는데 제가, summer 완전 좋은데? 이래서 그냥 summer가 되었습니다. So that is why I'm summer. summer처럼 핫한 여자라서 summer이고 싶지만, 이유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이름이 summer여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summer예요. winter랑 어떤 평행이론, winter랑 괜히 엮이고 싶다. Anyways. 제가 조금 더 헛소리하기 전에 MG Q&A 답 읽어보도록 할게요. So before I say something more stupid, let's go ahead and read answers for MG Q&A. What do you want to get rid of? 여러분들 뭘 버리고 싶나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 멤버의 취미 중에 하나인 뭐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집에 항상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버리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진짜 남편이 막 캠핑 취미인데 캠핑 가지도 않으면서 물건만 엄청 사서 막 쌓아놔요. 다 버리고 싶어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남편이 막 신발 신지도 않는데 신발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막 옷장에 한 무더기가 있는데 다 버리고 싶은데 혼날 것 같아서 못 버려요. 막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답이 올것 같은데,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저는 집에 있는 술을 버리고 싶어요. 때로는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생활과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want to get rid of all the alcohols in my home because obviously that deteriorates my health and also my life patterns. Duh, throw them away. 버리세요. It's so easy. Just throw the liquid in the toilet. 이렇게 콸콸콸콸콸 이렇게 버리면 또그 희열이 있거든요. 따를 때 콸콸콸이 아니라 버릴 때 콸콸콸 하는 그 희열. 아, 근데 비싼 건가? 비싼 거는 좀 어디 선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이미 안다는 것 자체, 버려야 된다라는 마음, 이게 뭐 잘못된 음주 습관이 내 생활을 망친다라는 것을 아는 제부터가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So you are basically aware of yourself. 그러니까 가끔씩 즐기면 좋지만 또 너무 많게 되면은 이런 문제점이 있죠. 네. 선샘 모닝 그루버. 예쁘다고 못 버리고 말려둔 드라이 플라워들 과감하게 보내줘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호흡기에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So those dry flowers that I've been collecting because they were so pretty, I don't think they're really good for our respiratory system. Oh, really? 저는 그 드라이 플라워들 이렇게 말린 꽃을 그 약간 미신인데 집에 이렇게 오래 두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걸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거든요. So I don't have any backup reason for this because I just picked it up somewhere. So I might be wrong. 근데 이 드라이 플라워가 그리고 나중에 벌레도 생긴다고 한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저는 생화를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생화를 좀 주기적으로 저한테 사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꽃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디에서든 뭐 회사에서 받든 뭐 어디에서 받든. 드라이 플라워 근데 어떻게 버려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 그 종량제 봉지에다가 그 예쁜 꽃들을 막 버린다라는 게, 선생님 너무 마음 아프시겠어요. 눈물을 조금 이렇게 삼키시고,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들아, 안녕! 우리 서비 모닝 그루버. 또 예민함 버리고 싶어요. 프로젝트의 막바지라서 예민하네요.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듣고 싶어요. So I wanna get rid of my sensitive feelings. 근데 예민한 게막 그래요. 예민하면 뭐 나만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좀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할 때좀 꼼꼼해지는 거는 있거든요. I've seen many colleagues
producers being sensitive. And that actually helps. 뭐 방송을 막 운영을 할때뭐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든지 좀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they are able to pick up what others think, what others' intentions are and everything. They're able to kind of like prospect the future a little bit. 다양한 변수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if you think you're sensitive, you know, consider it as a good character also.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또 이럴 때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파이팅의 메시지 제가 팍팍팍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1시간이 지났고요.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Hello, everyone. You'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your host, Summer, and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FM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We're live in the studio, everyone, and you can watch us on Visible Radio, too. So go on YouTube and search for our channel, TBS EFM. And a little bit of an announcement. We're going to be having another special guest joining us in the studio tomorrow. Yeah, that was casted just yesterday, so it was kind of a late announcement. But yes, we're going to be having a real special guest tomorrow again. 요즘 초대석이 좀 자주 있네요. 네, 그 부케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진짜 게스트고요. 그 여러분들 더 스카웃이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It's an audition program, and we are going to invite the winner of the Scout program, the singer Yi-san, in our studio tomorrow for some live session and fun interview and fun talks and so on. 더 스카웃의 우승자 가수 이산 씨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바로 내일입니다. Surprise, surprise. 너무너무 재밌겠죠? 그러니까 내일 생방송도 꼭 사수해 주셔야겠어요? 안 해 주셔야겠어요? 해 주셔야겠어요? 여러분들이 답하는 시간까지 제가 다 이렇게 차지해버렸어요. 좋아요. 내일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시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let's read more of your messages. 우리 코코 모닝 그룹어.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뜨겁고 핫한 썸머 누나 맞아요. I'm hot. That's why I'm called summer. 뻔뻔해져야지. 핫한 썸머와 함께하고 계신 핫한 summer day, summer 아침입니다. Triple summer right there. Okay, so for our

Our MG Q&A question. We'r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we just want to throw away. 아, 진짜 좀 버리고 싶다 싶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So Ben Sproul says, "Let's get rid of all fossil-fueled vehicles, solar and wind power for everything, including factories, smartphones, radios, flashlights, and even wristwatches. Let's all get rid of the troubles imposed on TBS EFM." Well, first of all, okay then, if we get rid of those fossil-fueled vehicles and everything, let's go back to the Stone Age. 원시시대로 돌아가 보는 걸로. But I get you. I get what you mean. I totally get your intention. I was just kidding. And of course, yes, all the troubles imposed on TBS EFM. Thank you for reminding us about that. TBS에 있는 어떤 그 문제점들, 이런 것도 좀다 없어지면 안 될까? TBS 말고요. TBS should not be thrown away at all. It should stay because obviously we want to produce good programs for our lovely listeners. So we should stay, or the problems should go away. 문제들은 사라지고 TBS는 영원하라라는 외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어떤 것들 버리고 싶으신지 한분한분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우리 밖에 계시는 감독님은 뭘 버리고 싶으신가요? 혹시 버리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뭔가 맥시멀리스트의 그런 느낌이 있으셔가지고. 아니에요. 미니멀리스트신가요? 뭐 버릴 게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와, 저 어떻게 입 모양만 보고 다 이렇게 읽는 거지? 와, 저 진짜 스킬 있다.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미니멀리스트신 것 같고. 맥시멀리스트세요? 아니에요. 그렇군요.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또 박원희 팀장님을 몰라요. 아, 뭐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 여러 개좀 사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So what she would do is that she would use all different kind of products. You know, when it comes to like skincare, for example, if it suits our skin, we would usually stick with the skincare products, right? But she just gets tired of them so quickly that she would just go for some other products. 그래서 뭐 스킨케어 이런 게내 피부에 아무리 맞아도 다음엔 이거 사볼까 저거 사볼까 이니 미니 마니 모막 이러면서 즐겁게 쇼핑을 하신답니다. 근데 그중에 진짜 안 맞는 거는 또 그대로 있고 막 버리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약간 이게 되게 의외였던 점이에요. 그냥 막 귀찮아가지고 한 가지 쓰면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사실 것 같은 이미지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 약간 이런 게좀 있으셔가지고 너무 매력적이세요. Such a charming person indeed.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요. 내가 버리고 싶은 것들, 버려야 되는 것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o continue t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ant to let go or just throw away.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는 라디오 TBS EFM으로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다시 보기, 다시 듣기는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에서 가능하십니다. 그쪽으로도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I'm kind of satisfied because we have like more than 500 subscribers already. 갑자기 500명의 이상의 구독자가 생겨가지고 조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열심히 썸네일도 만들고 막 편집해서 올리고 한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여러분들 1000명까지 또 채워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Anyways, morning groupers, today we have a segment lined up that is Remake Rewind, where we get to listen to some throwback jams and also some of the songs that are remade. So we're gonna get to all of that. We're gonna get to some music talk after listening to a song requested by our Sunset Morning Groover. Miley Cyrus의 Flowers, 모그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히히, 꽃들아, 안녕! 벌써 마음 아파. 좋아요. 마음 아프게 또 눈물 이렇게 하나씩 흘리면서 꽃 버리시면서 들으시라고.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you. Miley Cyrus, Flowers.

Are you all ready to jump? 점프하실 준비 되셨나요? 콩콩이 타실 준비 되셨나요? 원곡과 리메이크 경계를 콩콩콩 뛰어다니면서 넘나드는 그런 코너거든요. So today is no exception. The rule is very simple, everyone. 오늘도 노래 한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선 감상해 주시고요. 자, 감상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은요,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가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맞춰주시면서 문자로 그 가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팩트 혹은 가수에 대한 추억, 가수에 대한 나의 생각 등등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obviously today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Your job is to enjoy the song and also to guess who remake the song, who sampled the song. Then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of the singer, fun facts, and so on. Just everything about that singer. 오늘은 그래서 원곡자가 아니라 리메이크한 사람, 리메이크 가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today we're gonna have a listen to One More Time by Ingrid. Ingrid의 One More Time이라는 곡을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곡을 누가 리메이크를 했을까요? So who made the remake version of this song One More Time by Ingrid? I'll give you a hint. Don't worry, don't worry. 힌트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자, 힌트 나갑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금은빵 아세요? 금은빵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고요. 뭐 여기에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 단어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So, yeah, diamonds, rings, necklaces, they all belong to this category. And this is our best friend. 우리 여자들의 베프가 되고 싶은 이것들, 어떤 것일까요? So, who remake the song?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Are you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Yes? Shout out yes? Okay, okay, let's go. Let's have a listen to Ingrid one more time.

아가야 한번 더, baby one more time. Woo! We just listened to Ingrid's One More Time. 리메이크는 과연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답 보내주시고 계신가요? 질문 이렇게 드렸는데, 몇개 왔습니다. So let's read through your answers. 일단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업께서 힌트를 좀 주셨네요. 내가 좋아했던 이지연님, 점점점. So, 이지연 씨 was the member of this particular group. I guess I could say that they're kind of like the first or the second generation of K-pop idols. 한첫 번째 1세대는 아니고 한 2세대? 뭐 1.5세대, 2세대 정도 되는 K-pop 아이돌이었는데 거기에 이지연 님이 계셨었죠. 킴스팸 모닝그룹은 뭔가 그 이상형이 되게 일관되신 것 같아요. 그 크리스티나 피디님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지연님 두 분이 저는 약간 겹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밖에 되게 이렇게 화려한데 they're fancy on the outside, but they're actually very like kind of like an introvert. 그래서 굉장히 참하면서 겉은 막 되게 화려하게 꾸미는데 되게 참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지연님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을 봤었거든요. 그때 when I first met her in the radio studio, she was like really pretty. Like her hair was all dyed

She was wearing beautiful makeup. 그래서 인형이 진짜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아, 안녕하세요. 이지안입니다. 아, 네.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예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it kind of like melted my heart. Anyways, 좋습니다. 이지연님이 속한 이 그룹인데요. 걸그룹이죠.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펭귄킬러님께서, 크크, 주얼리라고 해주셨습니다. Baby one more time 이라고 해주셨네요. 주얼리. 오케이. 우리 얼짱님께서도 정답은 주얼리 원곡과 거의 비슷하네요. 학생 때이 춤을 많이 따라했었는데, so I used to dance to this song because they had the specific like signature pose in the song, right? According to their dance. So you used to do that a lot when you were a student.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춤인 거 아세요? 이게 화살표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은근히 손이 잘안 맞아요. 이렇게, 오, 됐다, 됐다, 됐다. 이게 약간 ET처럼 이렇게 그 손가락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Baby One More Time 이런데 갑자기 엉뚱한 데 손가락이 가고 이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다시 하고 맞을 때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주얼리오라고 해주셨고요. Ben Spiro says, Jolie, diamonds according to Marilyn Monroe. Oh, you're referring to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 그 얘기 하시는 줄 알았는데. Yeah, I was trying to come up with the hint, so that song kind of reminded me. 맞아요.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 근데 정답은 이제 제가 공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So I have to reveal the answer by now. Okay, so the answer is easy peasy. Jewelry. 주얼리가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주얼리면은 목걸이, 팔찌, 팔찌, 반지, 막 이런 건데, it includes all kinds of like necklaces, earrings, bracelets and everything. 그럼 멤버 각자 하나가 뭔가 그런 보석이라는 뜻인 걸까? 뭐 예를 들어서 서인영 씨는 반지, 막 박정화 씨는 팔찌, 막 이런 건가? 잘 모르겠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So basically means that they're all shiny and beautiful. 그래서 주얼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Who are your favorite members according to the group Jolly? 주얼리의 가장 최애 멤버는 누구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박정아 씨 좋아했던 것 같아요. Because she looks like a Barbie doll. 바비 인형 같이 생겼는데 막 길쭉하고 하신데 막 노래는 되게 막 엄청 잘 불러가지고 성량도 되게 좋고 이래가지고 뭔가 여전사 같고 멋있었어요. 그리고 저 서인영 씨도 요즘에 즐겨 보고 있고 되게 벤틀리 닮으셔가지고 좀 귀여워지셨더라고요. 실제로 벤틀리랑 같이 촬영을 하셨던데. So that's kind of creative. What about you, 박은혜 팀장님? 누가 제일 최애 멤버셨어요? 여기 주얼리에서. 감독님도 궁금한데, 감독님. 서인영 씨. 오, 그렇구나. 감독님도 서인영 씨예요? 그러면? 감독님은 박정아? 이지연 씨? 아니면 주연 씨? 누구지? 지금 신나가지고 뭔가 말씀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서인영! 아, 진짜요? 맞아, 인기 많았었어요. 예전에 막, 우리 결혼했어요도 나오기도 하고, she was like really, like hugely popular back in the days. That's why she has debuted solo. 그래서 막, 신데렐라, 막 이런 것도 하면서 행사도 진짜 많이 뛰고, she was like the original Cardi B in Korea. 그래서, 카리비의 원조라고 할수 있죠. She's got similar fingernails and everything. 요즘 유튜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So the answer is Jolly. Jolly가 정답이었고요. So to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of this whole music, the process of remake Ingrid One More Time, which is the original track. That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2004. One More Time by Italian singer Ingrid, and it became a dance pop hit across Europe thanks to its catchy hook and upbeat Eurodance sound. It does have this Eurodance sound into it, right? And the song enjoyed particular success in countries such as Italy, Greece, and South Korea. How random is that? But I guess it was popular in Korea because maybe the song was played in one of commercials, I think. 아마 광고에 노래가 나와서 유명해 나 싶기는 한데 좀 뜬금없죠, 그쵸? And although Ingrid is best known internationally for the French language hit Tout est pour tout, 뭔가 이렇게 프랑스어로 된이 노래 유명한 거또 하나 있거든요, 잉그리드의 노래 중에. 아마 들어보시면 아,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싶기는 하실 거예요.
And moving on to Jolly, this song One More Time, Jolly's version was released back in 2008 as the title track of their fifth album, Kitschy Island. This Jolly's One More Time samples the hook and the melody of the Ingress version of the song, 거의 비슷하기는 하죠. And it became Jolly's bigger career hit, topping multiple Korean music charts and winning several music show awards. 어떻게 보면 주얼리한테 정말 자식 같은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노래로 정말 빵 떴잖아요. 예전에도 좋은 노래가 많았지만 좀 파격적으로 이제 크게 된 계기가 된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And this One More Time marks Jolly's first number one hit after member changes, helping establish the lineup of 박정아, 서인영, 김은정, and 하주연 as the group's most commercially successful era. 그래서 1위를 하게 한 곡이 바로 이 One More Time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that was the whole remake, everyone. 다음 주도 벌써 기대가 되시죠? 다음 주에는 어떤 리메이크를 들고 또 여러분들을 놀래켜 드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So we will get to the song break and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by Jolly in a minute after I read this message from XH7 Morning Groover. 닉네임이 약간 좀 복잡해서 XH7님이라고 일단 불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저는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버리고 싶어요. 요즘 부쩍 늘어난 일들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하이텐션 라디오 모닝그루브를 듣는 동안은 잡념이 없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I wish I could get rid of all my unnecessary worries and overthinking. Lately, it feels like they have been kind of piling up. But while I'm listening to the high energy morning groove, all those distracting thoughts disappear, and it's such a relief. Oh, thank you. Thank you. 제가 다 행복해지는 메시지인데요. 걱정 많으시구나. 저도 그래요.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쩌지? 이러는데,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rid of them. By your own will. 이걸 내 의지대로 없애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 머리를 딴 데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So you're doing absolutely a great job listening to Morning Groove. 내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거에 몰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회피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걱정 없어져라. 얍! 이러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So yeah, continue to send me those messages. 이렇게 문자도 좀 자주 보내주시고요. 뭐 어떤 닉네임으로 해주시길 바라는지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다음번에 닉네임으로도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So that's the end of Remake Rewind, everyone.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Jolly, One More Time.

Now, back to our topic. What do you guys want to throw away at this moment? What do you want to let go of? 내가 당장 버리고 싶은 것 무엇인지.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운동 가기 전에 빵집부터 가는 저의 신용카드를 버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please get rid of my credit card because I always stop by a bakery before heading off to the gym. 아니 왜요? 너무 밸런스가 잘 맞는 거 아니에요? 빵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셔서 소화하시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공복에 뭔가 그 격렬한 운동을 하면은 어지럽잖아요. 그쵸?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저의 유혹? 오늘도 빵집 런 하셨나요? 대단한 빵집이네. 운동 되게 일찍 하시잖아요, 체육부장님께서. 근데 그 전에 빵집을 딱 오픈을 해가지고 그 냄새 유혹에 내가 결국에는 저버리게 만드는. I do like the strategy of this bakery, you know, opening up so early in the morning so that a person like 체육부장님 can stop by. 무슨 빵이 거기서 제일 맛있나요? 우리 닥터페이퍼님께서는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노화를 버리고 싶네요. 젊은 시절 생각으로 몸을 쓰면 아, 많이 아프네요. 신청곡은 황신의 밴드의 짬뽕입니다. 비가 내려 외로운 날엔 그대여 짬뽕을 먹자. If I could, I'd love to throw away aging itself. Because these days, whenever I push my body like I did when I was younger, I end up paying for it and with aches and pains. 대가가 좀 따르기 시작하는 게 바로 노화인 건가요? 뭔가 운동하면 힘들고 뭐 좀만 하면 아프고 슬퍼지는데, 근데 그것도 체력으로 뭔가 단련이 되지 않을까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게 되다 보면. 근데 젊은 시절이 좋긴 좋은 게 진짜 회복 웬만하면 다 되더라고요. You know, people get hurt when they're young, but the recovery time, it's kind of like impossible to compare. 특히 피부, 누워서 이렇게 베개 비고 자면 베개 마크가 이렇게 볼에다가 가끔 찍힐 때가 있어요. 제가 그게 없어지는 시간이 좀 짧아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나절이 걸릴 때도 있고 또 너무 심하게 이렇게 찌부가 됐으면 근데 아기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볼이 빵빵하고 탄력적이어가지고 뭐를 이렇게 뭔가 눌러도 그냥 뽀잉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볼을 가지고 있죠. 제가 최근에 아기 볼 만져봐서 아는데 그렇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This is human nature. 우리 민준 리나맘께서는요, 저는 버리고 싶은 게 없어요. 모든 것에 추억이 있어서 못 버리고 쌓아두는 타입입니다. 어제도 듣다가 문자 보내고 싶었는데 운전하느라 보내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매일같이 잘 듣고 있어요. 저 신청곡이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나 데이식스의 노래 아무거나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듣고 싶어요. 요즘에 푹 빠져있거든요. Well, first of all, if you send in a song request and if you ask me to choose between Taylor Swift and Day 6, that would have to be Day 6 for me. 저 아시잖아요, 데이식스 좋아하는 거. 그래서 우선 데이식스 노래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Let's get it, DJ. 바바바바바. 이거 하고 나서 되게 눈치 보이네. 안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민율리나만 혹시 F신가요? 주로 이제 뭔가 추억에 뭔가 이렇게 얽혀 있는 물건들을 못 버리는, 보통 F가 많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크리스티나 선배님이 딱 그렇거든요. So if you go to her desk in the office, she would have everything stacked up. 뭐 5년 전에 뭐 청취자한테 받았던 그 편지, 선물, 뭐 그런 거 당연히 버리지 않기는 한데 그냥 진짜 약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I think it took her like a week to clear out her desk. Actually, it's not really fully cleared out until now. 지금도 완벽하게 클리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받은 뭐 그 풍선 같은 거 아직도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너무 귀여우신 분들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게 없어갖고 그냥 다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후회하고 나중에 그거 어디 갔지?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걸 정리정돈을 좀 잘 해버릇 해야겠어요. 그쵸? Anyways, 민준 and 리나 맘, you're full of so good memories out there. 좋은 추억들이 이렇게 많으시군요. 지금 모닝그룹을 듣는 순간도 좋은 추억일 거예요. 그리고 무리해서 문자 안 보내셔도 이렇게 또 잘 듣고 계신 거 제가 다 압니다. 암요, 암요. 민준 리나 맘, such a lovely morning groover indeed. 좋습니다. Looks like DJ Ba has picked a song for our 민준 리나 맘.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Day 6. Welcome to the show.

That was 황신의 band with a 짬뽕 requested by our Dr. Paper Morning Groover. Dr. Paper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는요. 남편이 알리에서 싸다고 구입한 생활템들 버리고 싶어요. 마늘 다지기, 계란 노른자 불리기, 쌀 씻는 플라스틱 용기, 수저 불리는 통, 폐기름 모으는 통 등등 여기저기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서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이 당근 알림 맞춰놓고 받아오고 쓰지 않는 물건들을 버리고 싶어요. So my husband keeps buying cheap household gadgets from Ali. Things like a garlic chopper, an egg yolk separator, a plastic rice washing bowl and so on. They're just taking up space all over the house. So I would love to get rid of them. 근데 계란 노른자 불리기 이런 거 요리할 때 많이 쓰지 않아요? 마늘 다지기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통통한 마늘 그냥 싸게 사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지면 되고. 쌀 씻는 플라스틱 용기? 이것도 쌀을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So we eat rice every day. So I believe that you can also use this rice washing bowl. 수저 불리는 통. 이것도 중요하죠. 설거지할 때 불려야 이제 하니까. 다 필요한 거 아닌가? 제가 이제 나중에 그 해피라이프님의 남편의 미래일까요? 쓸데없이 막 물건 이렇게 막 사놓고 안 쓰기? 이런 거는 근데 중고거래 하기 딱 좋은 아이템들인 것 같아요. Because people would look for this kind of random stuff somewhere and they'll be like, oh, I don't know if I should buy this. Is there any cheaper way I can buy this? And they would go on to the Carrot app and just, you know, look for it. 근데 몰래 팔면 또 상처받으실 수도 있겠다. 계란 노른자 불리기 어디 갔어?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거? 그러게? 어디 갔지? 이러면서. 포코님께서는요. 남의 편을 버리고 싶은데 라고 해주셨어요. So you wanna get rid of your husband? I hope you're not referring to your husband. 남의 편, 남편. 남편 왜 버리고 싶으세요? 왜요? 왜요? 비 오는 날 듣고 싶은 박하요비의 라이 신청하면 안 될까요? 아, 버리고 싶다는 거 거짓말이구나 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오케이. 천둥 소리와 함께 오늘도 모닝 그루버님들 TBS 파이팅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this lovely message. Thank you for rooting for TBS. 좋습니다, 모닝 그루버스. Thank you.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0: the flowers.
1: If you like.
0: You sell them?

their flowers.

New Order, World in Motion. Hey there, everybody. Happy Wedn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t the 101.2, 101.3. Today is July 15th, and the time is almost 10:06, and I'm your producer and host,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FM waves on the TBS eFM 101.3 or on YouTube as in as a Boinen Radio, we are very, very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further,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in and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 여러 곳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또 채팅 패널, 섹션 열려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 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conversation at 6 p.m. today or 2 a.m. tomorrow. So today is Wednesday, hump day. You know what that means, right? It is hump day 2905, also known as hump day 2905, and also known as hump day EQ 영어. So every Wednesday, we put a little more emphasis on learning English expression. 수요일마다 영어 표현 하나씩 가져가자라는 취지로 마련된 EQ 영어, Hump Day EQ 영어 시간 돌아왔습니다. So it is the monsoon season. I think we are officially in the monsoon season. 한 2주 전에는 이게 장마인가 아닌가 그런 얘기 잠깐 했었죠. I wasn't quite sure if we have entered the phase of, you know, a lot of rain, monsoon season here in Korea. But I think we are pretty sure now we are in the middle of it. 그래서 때가 장마인 만큼 오늘 EQ 영어 시간에는 어떤 표현이 좋을까 찾아보다가 이 rain 관련된 표현을 검색해보다가 발견한 표현입니다. So I was looking for expression that kind of fits the mood of the monsoon season. And I was searching for expression that has the word rain in it. But ironically, this expression doesn't have much to do with rain per se. 찾긴 찾았는데 뭔가 딱 비에 연관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표현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같은 느낌의, 같은 뉘앙스의 표현이지만 살짝 다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보다는 비가 오나 해가 뜨나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같은 맥락에 비슷한 의미의 표현인데요. Come rain or shine. Today's expression is come rain or shine. Although it is almost English counterpart of Korean expression 비가 오나 눈이 오나, come rain or snow라고 하지 않고요. 조금 문화적인 차이일 수 있겠죠. Come rain or shine. 비가 온다, 눈이 온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 하기 힘든 상황. I think when we say come rain or snow, I think we are referring to sort of an adverse situation which makes us difficult to perform a certain task, right? 하지만 come rain or shine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비가 오나 해가 뜬다. 해가 뜬다는 거는 뭔가 일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날씨이기도 하죠.

하죠. 그래서 힘든 상황이나 아니면은 좋은 상황이나 할것 없이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So today's expression, I think, come rain or shine, talks about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are.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비가 오든 말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라는 이미죠. So it means that no matter what happens, whether it's raining or sunny or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날씨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날씨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의지, 꾸준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It may sound like it's about the weather, but actually it's not, right? It's actually used to express our commitment to something or our tendency to be consistent at something, in something. So it's a way of saying that you'll do something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참 좋은 표현이죠. No matter what.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무슨 일이 있건 간에. 그래서 뭐 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문은 뭐 아주 많을 수 있는데, 오늘은 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갈게. Hey, I'll be there. Come rain or shine.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꼭 간다. 여기서 또 등장할 수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오늘 꼭 간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는 좀 우리의 이제 보통 때 행동을 표현한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죠? Or something like this. She goes for a walk every morning. Come rain or shine. 비가 오나 맑으나 매일 아침 그녀는 산책을 합니다. She goes for a walk. Come rain or come shine. Come rain or shine. So come rain or shine이 이제 it could come at the start of the sentence or at the end of the sentence. 저희 프로그램은 어떤 날씨에도 계속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어떤 날씨에도 생방으로 진행됩니다. Our show goes on. Our show is on live. Come rain or shine.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숙제 문장 드립니다. Come rain or shine, I something something. Or it could be about somebody else. You know, come rain or shine. You know, my parents, my sons and daughters, or my husband, my wife, my grandfather, my grandmother.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뭐를 하신다. 이런 여러분들 숙제 문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채워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는 경우는요, 샵 1013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무료로 남겨주시는 방법은 TBS EFM 라이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Come Rain or Shine 노래 들을 수 없, 안 들을 수 없죠. This one is by Frank Sinatra and Gloria Estefan. The song is, of course, Come Rain or Come Shine.

When you met me, it was just one of those things.

Come rain or come shine. I guess in this case, this song has an extra come in it. So come rain or come shine. But you can always simplify it by saying come rain or shine. Okay. So today's hump day EQ 영어 expression of the day, come rain or shine. So, I mean, there could be many different alternatives that we can use in place of come rain or shine. 아주 뭐 쉬운... 그 중에 하나는 no matter what, you know, no matter what happens,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is,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are, I guess you can use that. Or something like, you know, whatever happens, you know, whatever happens, we are here live every morning at 10 a.m.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여기 아침 생방송 10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So no matter what, I'm here every morning at 10 a.m. Whatever happens, I'm here. 뭐또 이제 다른 맥락이지만 in a different context of maybe in a context of a relationship, right? Through thick and thin 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Through thick and thin. 직역을 해보면은 뭐 굵고 두껍든 얇든 뭔가 이제 좋을 때나 힘들 때나라는 표현이죠. So through thick and thin, for example, my wife has been by my side. 아내는 항상 내 옆에 있었다.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Or 이런 영화 제목도 있죠. Against all odds.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Against all odds. Odds는 이제 뭔가 이 도박이나 어떤 이런 추첨할 때 이런 될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against all odds 약간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So I want to know 여러분들 오늘 숙제 문장 드렸는데요. Come rain or shine, you know, I blah blah something. Let's hear from you.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항상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의 come rain or shine은 별로 그렇게 흥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I think I've said it too much already. 비 오는 날 또 듣고 싶은 곡 하나 골라봤는데요. 신촌 블루스 1집에 수록된 곡이죠. 그대 없는 거리.

신촌 블루스 그대 없는 거리 nice track right from their first album always never it never fails to kind of impress me this song 정말 좋은 곡이죠 so come rain or shine you know I'm always waiting for your message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는 DJ EQ I guess I can use this sentence right away huh? put it into use huh 3998님께서 멋진 숙제를 보내주셨네요. 숙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Come rain or shine, I used to take my dog for a walk. I don't have one anymore though. 그렇군요. 키우던 반려견이 실외 배변만 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 두 번은 산책시켰던 기억입니다. So the dog that I used to have, right? My companion dog, right? With the, you know, take care of his, you know, things outside only, right? So I have to kind of walk him at least twice a day. Come rain or shine, 눈이 오나 비가 오나. I guess that is a huge obligation for any dog owners. We talked about, you know, companion animals yesterday, animal rights issue and whatnot yesterday on the show, right? 약간 어저께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I guess that is a big responsibility for anybody, right? You know, having to walk the dog on a daily basis. 또 강아지들은 꼭 이 산책하는 게 정말 건강상으로도 또 이 멘털 헬스 상으로도 꼭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또 이쁜 아이들과 함께 살려면은 꼭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렇죠? 3998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홈워크 아주 첫 홈워크 터닝 해주셨는데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고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no matter what 표현 비슷한 표현으로 쓸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곡이 생각이 났네요. Badfinger의 곡인데요. No matter what.

Let's see how well you did on your homework. 체크해봅시다. 봅시다. 제니님께서는 저는 클래식 영화 속 멋진 남주가 여주에게 비 오는 날 장미를 건네며 고백할 것 같은 대사를 떠올리며 So I always imagine a classic movie hero, standing in the rain with a single rose in his hand, right? Saying the kind of line that makes someone's heart skip a bit.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Come rain or shine, I'll love you no matter what. 그러시면서 No matter what 신청곡 신청해 주셨는 보내주셨는데요. So come rain or shine, I'll love you no matter what. So kind of a double positive that is right. Come rain or shine 한번 나오고 또 No matter what 강조의 의미인가요? 무슨 일이 있든지 너를 사랑할 거야. 어떤 상황에서든. I guess that is just going, all in on the loving you, confession. 좋습니다. 확실히 멋있을 것 같네요. 그런 표현을 써주면. I guess this song, No Matter What by Boyzone, is a, not a remake, but just a song with the same title as the Bad Finger one that I played, right? 좋습니다.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oyzone의 곡인데요.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Boys on, 제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And 제니님, since she is from Busan, has given us something extra in addition to the homework. 부산에서는 웃자둔동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웃자둔동, 무슨 일이 있어도라는 뜻입니다. So in Busan, there's a dialect. That we say 웃자둔동 no matter what. 예를 들어서 뭐 웃자둔동 갈게, 웃자둔동 갈게, 아니면 웃자둔동 사랑한대라고 이렇게. 그렇군요. That is beautiful. 정말 아름다운 이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웃자둔동 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라는 얘긴지요. 근데요, I looked it up on the dictionary and it is actually an official dialect, a Busan dialect.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예문까지 있는데요. 웃자든동 한눈 팔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거래. 그러고 몸이 재리다. 몸 상하 뭐 공부도 다 소용없는 기라라고 이렇게 예문까지 어땠나요? 죄송합니다. 스카프드른 낙타님도 체크인 해주셨는데요. 요 며칠 너무 바빴어요. 금요일에 쉬어서 그런가 반갑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하려나 봐요. 공부하는 날 바빠야 하는데. Right. Scapadrum hasn't checked in for a couple of days. But I guess come rain or shine, she wants to join us for Hump Day EQ 영어. Come rain or shine, she is here for Hump Day EQ 영어. That is great. Come rain or shine, you know, you want to study. 맞습니다. 딱 이렇게 또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네요. 감사드리고요. 말만 하지 마시고요. 빨리 예문, homework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백예린입니다.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the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the 2 a.m. We have our YouTube, 보이는 라디오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or come to TBS EFM YouTube channel directly,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You can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문자창으로 보내주시면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So, your song requests, stories, shout-outs, or simple you know, check-in messages, you know, just a simple message that you are tuned into our show and you listen to us. Let us know how you're doing, okay? And also where you're tuning in from. 어디서 듣고 계신지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EQ Day, EQ Day, Hump Day EQ 영어, EQ Day라고 하면 너무 이 뭔가 이렇게 안 좋네요. 이렇게 느낌이 EQ Day가 아니고 EQ 영어 Hump Day 시간입니다. So our Q-teams are very diligently sending in their homework. So here's a homework from 퇴근하는 프로도님. Goes like this. When I was a student, I used to go to school every day, come rain or shine. Of course. 학창 시절에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는 항상 갔다. Now, I've become a bad adult, and I decide whether to go to the office depending on my mood. 그렇군요. That means you have either telecommuting option. 그 재택근무로서 그런 재택근무를 이제 choice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하면은. I guess that is my understanding of your sentence. Or maybe you're self-employed. 아니면은 뭐 자영업을 하시든지요. 자영업을 하셔도 가셔야 되긴 할 텐데. 그죠? Or like you are a digital nomad.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이신 이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군요. Actually, before I got married, my wife was sort of like a digital nomad. She works wherever she likes.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은 어디서나 일을 하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이 부러워서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신청곡은 숙제와의 연속성에 따라 Richard Marx, Right Here Waiting Here, Come Rain or Shine, 여기서 기다리겠다. Oh, right. Everything is so connected with the 퇴근하는 프로도님's message. So, being true to the homework and assignment, here is my request song. 좋습니다. 들어볼까요? Richard Marx, Right Here Waiting.

Right Here Waiting, Richard Marks 듣고 왔습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의 신청곡이었는데 Whenever I listen to Richard Marks, I think of that incident, right? 약간 one of those heroic things that he did. 뭔가 이렇게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이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어떤 그 취객 제압했던 그런 영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I think Richard Marx was very instrumental in kind of stopping this very drunk man on the plane.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Richard Marx의 곡을 들으면 항상 좀 다른 느낌이 좋은 의미에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스카프 들은 낙타님 숙제 보내주셨습니다. Come rain or shine, I'll tune in and sign in to EQ 영어. Nothing can stop me. 그렇군요. 제가 그냥 좋아하는 답변을 보내주신 거죠. 그죠? I think you're doing your homework just to please me. Say something that I would be pleased with. 그죠?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잘 하셨습니다. 제대로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떤 곡이냐면은 간만의 싸이 음악이라고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I guess you're referring to those Psy World BGMs days, right? 들어볼까요? 어떤 음악인지 베베 윈넨스입니다. Love Thing.

Couple of tracks, Love Thing 먼저 들으셨고요. Bebe Winans, which was a request from 스카프드룽님. 스카프드룽님, 스카프드룽 낙타님. And who said she'll be, you know, checking in to EQ 영어, Hump Day EQ 영어, Come Rain or Shine. 좋습니다. And the connecting song was Ingrid Murray,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which was sort of mentioned by Hayley님. Who said by listening to the Bebe Winans song, kind of thought of the Psy World BGM days, and she thought of this song, Ingrid Murray,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And Hayley님 says, I have a swimming competition coming up, so I practice swimming every day, come rain or shine. Wow, wow, wow. A swimming competition, huh? 그렇군요. 와, 이 또 수영을 하시면은 이 대회에 나가는 게 상당한 또 모티베이션과 또 트레이닝 또 요하는 그런 것인데요. 와우, 진짜 부럽네요. I'm really envious. 저는 아마 그런 대회는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But you know, I do train myself every day. 저도 요즘에 이제 수영을 거의 매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화이팅 하시고요. Let us know, you know, how you did in those competition. 어떻게 잘 하셨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7582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는데 Come rain or shine, I can do my work as long as I have my laptop. 네, 이 랩탑만 있으면 어디선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일할 수 있다. But as long as I have my laptop, I have to respond to my clients, come rain or shine. 하지만 또 on the flip side, right?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랩탑을 갖고 일하고 있으면은 그 클라이언트들에게 항상

답을 해야 된다. 양날의 검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건 또 어디서든 그런 클라이언트의 이 콜에 답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죠. Double-edged sword there. School Wisdom님께서는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Come rain or shine, my daily routine is always the same. Three strong coffees, a computer screen, and a very sore back. But listening to 101 to 103 helps me get through the day. 그렇군요. 세 잔의 강력한 커피, 또 컴퓨터, 그 다음에 아주 뭔가 안 좋은 허리 상태.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이제 하루를 이겨내신다라는 얘기겠죠. 감사드립니다. 또 숙제를 또 완벽하게 해주셨네요. 또 저희 1012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은 스티비 원더 형님의 곡이라고 Earlier we listened to another 형님 Sinatra 형님 들으셨는데 이번에는 스티비 형님 들으셔야겠네요. 들어보겠습니다.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 준비한 것은요. 며칠 전에 이 보니 타일러 뮤직 부티크 트리뷰트 편을 하면서 보니 타일러 그분의 곡 중에 영화 Footloose의 명장면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곡 Holding Out for a Hero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A few days ago on the Music Boutique's Bonnie Tyler tribute, I introduced one of her songs, Holding Out for a Hero. It was a track that will be remembered forever alongside the iconic scene from the movie Footloose.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영화의 그 명장면과 사운드트랙 그 2편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So as a continuation of that, I thought we could dive into part 2 of the memorable scenes and the soundtracks we all hold dear. 그래서 몇 개를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영화의 명장면 그 다음에 또 이 사운드트랙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아마 근데 바로 들으시면 알만한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영화의 명장면 사운드트랙. Let's go to our first iconic scene and the coupling of a soundtrack.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ilm opens at sunrise aboard a massive aircraft carrier in the middle of the ocean. Flight deck crews in brightly colored jerseys race across the deck, while pilots carrying their helmets head toward their F-14 Tomcats. 새벽빛이 비치는 드넓은 바다 위, 거대한 항공모함. 그 갑판 위에는 정비사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조종사들은 헬멧을 들고 전투기로 향합니다. One by one, engines roar to life, filling the air with heat, noise, and anticipation. 전투기 엔진이 하나 둘씩 시동을 걸고 뜨거운 배기 가스가 뿜어져 나오며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Ground crews perform their final checks, signaling with precise hand gestures as each fighter jet rolls into position on the catapult. 관제 요원의 손짓 하나에 F-14 전투기들이 캐터펄트 위로 이동하고 then in a matter of seconds the jets are launched into the sky with incredible force disappearing over the horizon. 마지막 점검을 마친 뒤 엄청난 괴행을 동반한 바다를 향해 순식간에 발사되듯 이륙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되는 음악 기억하시나요? 어떤 영화일까요?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0: So that was Kenny Loggins, yes, Danger Zone였습니다. Of course. 아까 뭔가 이렇게 그 앰비언스 음악부터가 딱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지 않나요? Of course, you know, Maverick is Tom Cruise, one of the pilots. Val Kilmer, right? 참 유명한 그 형님들 많이 나오시는 그런 곡인데, Kenny Loggins, Danger Zone, and of course the movie is 탑건, 제니님도 탑건 맞춰주셨고요. 쿨피스님 역시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굉음이 굉장히 좋다고 쿵쿵쿵 쿨피스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 think, yeah, in the right situation, the noise and the explosive noise, right, from the aircraft, right, sounds, I don't know, very glamorous and very fantastic sometimes. 근데 뭔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 있겠죠. So that was our first soundtrack, iconic movie scene and the soundtrack 첫 번째 편이었고요. 두 번째 영화도 뭐 이렇게 너무 유명한 거라서 굳이 이런 걸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영화인데요. It's another iconic movie and a scene. 한번 그 클립을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1: Back in there and finish the dance.
2: Hey man, look at Marvin's hand. He can't play with his hand like that, and we can't play without him.
1: Yeah, well look, Marvin, you gotta play. See, that's where they kiss for the first time on the dance floor. And if there's no music, they can't dance. If they can't dance, they can't kiss. If they can't kiss, they can't fall in love, and I'm history.
3: Hey man, the dance is over. Unless you know somebody else that can play the guitar.
0: Near the end of the film, Marty McFly, played by Michael J. Fox, returned to his parents' high school dance in 1995.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이클 제이 폭스가 연기하는 마티 맥플라이. 자신의 부모가 처음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 1955년 고등학교 졸업 프롬 파티에 와 있습니다. To restore their future, his parents, George and Lorraine McFly, must share their first kiss. If they don't, Marty will slowly disappear from existence. 미래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면은 아버지 조지와 또 어머니 로레인이 첫 키스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야 이 마티

리얼리티 역시 미래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However, something completely unexpected happens. The guitarist of the prom band injures his hand and can no longer play the music, causing the band to say that they won't be able to perform anymore unless by some miracle there happens to be another guitarist in the crowd.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무도회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손을 다치죠. 그래서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자 밴드는 더 이상 음악을 연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혹시나 뭐 기타리스트가 있으면 모를까. 그때 바로 기타리스트이기도 한 마티가 대신 기타를 맡게 됩니다. 그는 밴드와 함께 이 곡을 연주하게 되는데요. So Marty, who happens to be a guitar kid, steps in to take his place and the band start playing this song, which is titled Earth Angel.

So that was the Penguins' Earth Angel, the very slow dance song that Marty's parents danced to and had their first kiss. 그래서 결국에는 두 분께서 엄마 아빠가 첫 키스를 나눈 순간을 지켜보죠, 마리가. 그래서 그 키스가 이루어진 순간 사라져가던 마티의 존재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So Marty begins to return to normal, knowing the future has been saved after their parents' first kiss. So with the crisis over, Marty decides to play one more song before leaving the stage, which is Chuck Berry's Johnny B. Goode. The catch is that it was 1955, and this song, Chuck Berry's Johnny B. Goode, hasn't even been released yet. 그래서 이 위기를 일단 넘겼어요, 마티가. 무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곡, 한 곡을 더 연주를 하게 되는데, 바로 Johnny B. Goode, Chuck Berry의 곡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화는 1955년입니다, 상황이. 하지만 그 1955년에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던 곡이죠, 이 곡은. So at first, the audience is very surprised at this song, but soon the students are dancing wildly as Marty delivers electrifying guitar performance, complete with the behind-the-back playing. 이 곡을 트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처음 들어본 곡이니까. 하지만 학생들이 열광하면서 또 춤을 추기 시작하죠. 마리는 또 기타 키드인 만큼 기타를 막 등 뒤로 치고 막 무릎을 꿇고 연주하고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록스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This is when Marty goes a bit overboard with his guitar performance, you know, bringing the song to an end. 이때 마티가 기타 퍼포먼스로 약간 오바를 하게 되면서 곡이 끝납니다. 연주가 끝난 뒤 사람들이 어리둥절, 뭐 이 노래는 도대체 무슨 노래야? 라고 그런 표정이었죠. 그때 마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I guess you guys aren't ready for this kind of song yet, but your kids are gonna love it. 정말 이 영원히 남을 장면들이기도 하죠. 아직 이 음악에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확실히 이 곡을 좋아할 겁니다 라는 멘트를 남기죠. 바로 이 곡입니다. Chuck Berry입니다. Johnny B. Goode.

Back to the Future의 정말 아이코닉한 씬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So let me do one more and maybe wrap up the show. So 마지막 영화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무용수를 꿈꾸는 Alex Owens, played by Jennifer Beals. 이분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용학교 오디션 무대에 오릅니다. At the very end of the movie, Alex Owens, played by Jennifer Beals, who works as a welder but dreams of becoming a professional dancer, finally takes the stage for the Dance Academy audition she has dreamed of for so long. 춤을 추기 시작하고요. 심사위원들은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죠. 알렉스는 긴장된 표정으로 무대 중앙에 섭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그녀는 발레와 현대무용 그리고 거리의 에너지가 담긴 자유로운 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펼쳐 보입니다. Judges stare at her with a completely blank and bland expressions and Alex stands in the center of the stage, her face tight with nerves. But the moment the music starts, she unleashes a style entirely her own, blending ballet, contemporary dance, and the raw, free-spirited energy of the streets. 처음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시작된 무대였는데 점점 폭발적인 퍼포먼스로 이어지죠. 점프와 회전, 또 역동적인 동작이 이어질수록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What starts as a calm performance gradually explodes into something spectacular as she moves into dynamic jumps, spins, and powerful choreography. The expressions on the judges' faces slowly begin to shift. 심사위원들이 뭔가 담배를 하나 둘씩 꺼내기 시작하면서 담배를 피기 시작하죠. 또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리듬에 맞춰 흔들기도 합니다. The judges even start lighting up cigarettes, you know, nodding their heads and grooving along to the rhythm. 아주 대담해진 알렉스는 심사위원들에게 또 춤을 추면서 다가가서 또 손가락질을 하면서 도발을 하기도 합니다. So the Alex even kind of getting bolder and more confident, even approaches the judges, you know, pointing her fingers at them, even in a playful sort of a provocation kind of, right?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퍼지는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So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for today's show. 오늘 프로그램 마지막 음악으로 준비했는데 너무 잘 아시는 그 플래시댄스의 What a Feeling이라는 곡이죠. 영화 플래시댄스는 1983년도에 이제 발표된 곡인데 아이코닉한 그 씬의 그 곡으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Hope you enjoyed today's music boutique. 어떠셨나요? 약간 유명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또 그 장면에는 그 음악이 없었다면 그런 장면이 있을 수가 없겠죠. Without that iconic song, there wouldn't have been any iconic scene. So they're kind of, coupled and sort of etched forever in our heart. 장면과 그 다음에 그 영화 사운드트랙.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So remember, cutie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Irene Cara from the Flashdance, What a Feeling.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That was Robbie Williams and Nicole Kidman's Something Stupid. Are you guys all humming into this song? We're all talking about humming today, everyone, because we do that when we are in a good mood. 진짜 생각해보니까 정말 사람이 막 기분이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콧노래를 막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빨래를 해볼까? 막 이러면서 그 사람만의 그런 어떤 기분 좋음에 취해 있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분이 좋은데? 이러면서 궁시렁 궁시렁 하는 거기도 한데. I mean, everyone think about it. Maybe happiness isn't always a big dramatic moment. Sometimes it is just catching yourself humming without realizing it. 이런 게딱 행복한 모먼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So if one of today's songs kind of gets stuck in your head, I'd call that a pretty successful morning. Because obviously we have our DJ Ba outside the studio who's ready to play all of those good songs for you guys. And if you could hum to at least one of those songs, you know, that counts right. That means you're having a happy moment for yourself. 오늘도 그러니까 선곡을 믿어주시고 단 한 곡의 노래로도 여러분들이 허밍을 한다면 그런 딱 행복한 모멘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주세요. DDD DJ Ba. Ba stands for 바구니 and also Ba stands for basket. Ooh, both in English and Korean. Let's go DDD DJ Ba. 제가 밀고 있는 건데 여러분도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everyone, let's see if we can send you into the day with that little tune and hopefully a lighter heart, everyon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e're live in the studio today. 오늘도 화창하게 아침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Also, we're on Viobo Radio.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유튜브로 가셔서 우리 채널 TBS EFM으로 들어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So come on in, come on in to watch me live with here, 디봉이 as always. 정말 항상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우리 초초초초초초초 귀염둥이 디봉이랑 같이 있습니다. And also, while you're tuned in, if you want to talk to me, Summer, or if you want to request any songs that you want to hum into, do that by sending us your text message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오늘도 사용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if you'd like to leave free comments, you can do that by leaving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어디 봅시다. 우리 영H 반장님 또 1등으로 오셨습니다. 역시 반장님이에요. 이러니까 반장하지. 아무나 반장 못합니다, 여러분들. 괜히 저희가 영H 모닝그룹어 반장시켜드린 게 아니에요. 굿모닝이라고 보내주셨고 하진 모닝그룹 오셨습니다. 웰컴. 굿모닝입니다. 수영장 안 가는 날이라서 일찍 출첵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oday I don't go swimming, so I was able to check in early. 아, 수영 안 가는 날에 이런 또 장점이 있군요. 오늘은 왜 안 가세요? 쉬는 날이세요? 매일 하시는 건 아니시구나. 퐁당퐁당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군요. Okay, got it. 우리 하진님의 모닝 루틴 완전 팍 완료. Dr. Paper님 그리고 해피라이프님 모두 굿모닝이라고 따뜻하고 스윗하게 인사 보내주셨고요. And hello, Bensboro. Yay, thank you so much for the extra effort. Oh, it's nothing. It's completely nothing. I guess you're referring to today's guest, right? For casting today's guest. 맞습니다, 여러분. We're gonna be having a special guest joining us in the studio. Ooh, long time no guest. Actually not. We had Christina, the elegant Marie Antoinette, in our studio last week. And today also, we're gonna have a special real guest.

guest joining us in the studio. 오늘 역시도 게스트가 옵니다. Today we will be having the singer Lee San joining us in the studio. The winner of an audition program called The Scout. The Scout의 오디션 프로그램의 최우승자 이산 씨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이따 8시에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And he will be singing live. 오늘 두 곡이나 라이브로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라이브 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너무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우리 모닝그루버도 이따가 가수 이산 씨한테 그런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get ready for all that fun stuff, Morning Groovers. 너무너무 재밌겠죠? 어떡해. 얼마나 재밌으려고. 진짜 감도 안 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쭉 해주시고요. Before we get too excited, let's go ahead and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Let me ask you a question today. Morning Groovers, this will be the question of the day.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We're talking about our little happy moments and that includes us, you know, just automatically humming to a song that we like.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기분 좋은 순간 언제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So when do you catch yourself humming without even realizing it? What kind of moment makes you start humming? What puts you in a good mood that makes you want to hum to a certain situation? Let me know. 콧노래 언제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원희 팀장님은 maybe on her way for a morning run. 드디어 나만의 시간 뛰러 간다. 짜라 짜 나는 DJ 봐. 이런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 뭐 밖에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어떤 웹툰을 볼까 이러면서 허밍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각자 이런 기분 좋은 허밍 모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한번 답을 드릴까요? I'm a very energetic person and I believe that you guys already are aware of that fact, but I sometimes run out of energy too, believe it or not. 텐션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제가. 근데 저도 방전이 되게 되는 편이에요. 방전이 좀 의외로 빨리 됩니다. 근데 충전도 빨리 돼요. 약간 저렴한 보조 배터리라고나 할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방전이 빨리 되지만 충전도 정말 빨리 돼요. So I am a type of a person who's able to take like a 10 minutes nap and just feel fully recharged. 한 10분만 자도 완전히 충전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허밍이 나와요. 그때 뭔가 에너지가 충전됐을 때 나 이제 에너지가 막 충전됐어 이러면서 그 에너지를 허밍으로 분출을 하기도 하고 실제 뭐 노래나 춤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So whenever I'm in a good mood, when I am fully recharged at home, I would just run around home, like dance to myself and hum all the way.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네다섯 번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집에 좀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집순이가 좀 돼버려가지고 그런지 I try to find something really fun. So I guess humming is part of it. 그리고 뭐 어디 갈 때 있잖아요. 여행 갈 때 막 여행을 간다 막 이러면서 이제 허밍하기도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콧노래 나오는 순간은 꽤나 자주 있어서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So when do you catch yourself humming without even realizing it, Morning Groovers? I want to know about your own humming moment. Okay? 문자번호 #1013으로 나는 이때 콧노래가 나와요 라고 보내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아, 우리 모닝 그루버들은 언제 허밍하시려나? 뭐 모닝 그루브 들을 때? 출근길? 퇴근길?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저 궁금하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밍이랑 약간 비슷한 노래이죠. This song includes a little bit of humming sound into it. People have their different ways to hum. Some people would be like and some people would be like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I hope our Sunset Morning Groover is listening at this moment because I'm aware that she's a fan of this person. Let's have a listen to Kevin O, Baby Blue.

Morning Groovers, let's get it. What makes you hum?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순간 언제일까요? 아, 다행이네요. I feel so relieved that she is tuning in at this moment. 우리 Sunset Morning Group께서 꺄! 사랑해요라고 해주셨고 콧노래가 나올 땐 바로 지금이에요. 고막을 정화시켜주는 So it clarifies my eardrums, obviously, because she is listening to a song by her favorite musician. 노래가 나올 때 콧노래가 자동으로 나오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I guess that you have been humming towards the song. Good, good, good. 자, 이제 Sunset Morning Group 한분 허밍하셨고요. We're gonna be playing so many songs, and I hope a lot of you guys can hum into your songs, thinking that, oh, That is my jam. 이거 내 노래인데? 막 이러면서 기분이 여러분들 한 노래라도 들으셨을 때 좋아지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허밍하실 준비 많이 해주시고요. 난 이때 허밍을 좀 많이 해요. 이때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왜냐면 기분이 좋거든요. 싶은 사연 보내주세요. And during that moment, we have been getting some check-in messages from our 상민님, our morning groovy groovy, 그리고 찬이 송 morning groover, 우리 water tank morning groover까지 모두 와주셨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앉으시고요. 예, 차 한잔 드릴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Yeah, beef or chicken? Let's go. 좋습니다. 콧노래 순간 언제 있는지 한번 또 사연으로 알아봐 볼까요? 1717 Morning Groover responded. 내일 쉬는 날이다. 룰루랄라.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네요. 출근길이지만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I know, right? We're expecting some vacation because tomorrow is an off day. And we have Saturday and Sunday.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휴가 있는 거죠. 금, 토, 일 이렇게 쉬게 되니까. 솔직히 뭐 길진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야? 이런 마음, 이런 심정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It is Thursday, but it does feel like Friday. 우후! 너무 좋지 않나요? 내일 뭐 어디 가시나요? 우리 1717 모닝 그룹어? 그냥 쉰다는 그 팩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콧노래가 나오죠. Is there anyone who would kind of hum because they feel good on their way to work? 혹시 뭐 출근길에 그냥 출근하는 게 좋아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궁금해요. 왜냐면 꼭 모두에게 출근길이 나쁠 순 없는 거잖아요. Some people might actually enjoy going to work. So I'm really curious because I was like that. 저는 막 TBS 출근하고 막 이럴 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Yeah, of course, there are some places as I'm a freelancer. To be honest, there are some places that I don't want to go sometimes if I'm feeling tired. 근데 TBS 올 때만큼은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 계시면 또 알려주시고요.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업께서는 콧노래가 절로 나는 기분 좋은 순간은요. 제가 낚시를 엄청 좋아해서 낚시 가는 길에 당일에 낚시터로 운전하고 가는 그 순간이 제일 기분이 좋은 순간입니다. So I enjoy fishing. So obviously it feels good on my way to go fishing. And that is the time where I get to hum to myself. 콧노래가 절로 나오시는구나. 이렇게 취미 관련된 거 하면은 너무 기분 좋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이러면서 신나는 그 기분이 여기까지 막다 느껴져요. 고기 좀 잡으셨을까? 고기 좀 잡으셨어요? 어떤 걸 잡으셨나요? 저 오늘 기분 좋은가 봐요. 왜 이래? 아, the thing is that I've been having some good night's sleep lately. 확실히 사람이 좀 잠을 잘 자니까 최근 들어서 좀 정확하게 9시 반, 10시 전에 잠이 들어서 깨지 않고 통잠을 자거든요. 신생아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컨디션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Everybody, a tip for you, a living tip. You know, have some good night's sleep. It makes you feel good. It makes you feel energetic. 여러분, 잠이 보약이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요. 잠잘 자면 썸머처럼 됩니다. Happy Life Morning Groover says,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앞두고 그 전에 1시간 정도 산책 나갈 때, 그리고 어젯밤 오늘 모닝 그루브 생방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행복하게 잠들 때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진짜 뭐예요? So having this expectation to catch Morning Groove live, it makes you feel good. That makes you wanna hum. And also waiting for your favorite TV program to go on air. Before that, you will take a walk for about an hour. 그한 시간 걷는 동안에 얼마나 기대되실까? 아, 오늘은 또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할까? 아, 집에 가서 씻고 정말 말끔하고 경건한 자세로 프로그램 봐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There is this thing about catching a certain TV program live.
드라마에 빠져 있으면 본방사수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무조건 화장 다 지우고 양치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어요. 딱 그게 드라마를 맞이하는 저만의 자세라고 할까요? 절대 뭐 이제 퇴근하고 온그 자세로 이렇게 보지 않고요. 경건하게 깨끗한 나의 모습으로 드라마를 봐야 뭔가 몰입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Is there anyone like me, you know, who would have to, you know, wash out all the makeup and put on their PJs to be able to watch their favorite drama live?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저만 이런가요?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your little happy moments that makes you wanna hum. 기분 좋아서 콧노래가 나오는 순간 언제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e're gonna now get to a song break requested by our 사뚜기 모닝 그루버. 고등어 파티, 맛있어 농어회. 회가 생각이 나는 노래입니다. Here is Eric Clapton, Wonderful Tonight.

기다리는 적도 있고, 옆에 누가 있을 때 떠들면, 아, 조용히 해봐! 이러면서 그 라디오를 꼭 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막 기다리면서 라디오를 듣는 그 마음.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라면, 아, 오늘은 또 무슨 얘기할까? 이런 게 당연히 좀 궁금하게 다가오거든요. And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responded, 날씨가 상쾌할 때, 화창한 날, 허밍이 납니다. 특히 요즘같이 장마 시즌에는요, 이번 주에는 금, 토, 일,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는데 비 소식이 있네요. 반전 날씨로 허밍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So, when the weather is fresh and sunny, I just can't help humming a tune. Especially during the rainy season like we're having now. My family and I are heading off to Jeju this Friday through Sunday, but the forecast says that it'll rain. I'm hoping for a surprise change in the weather so that I can be humming happily instead. 제주도 날씨는 몰라요. 제주도는요, 북쪽 가면 비가 오는데 또 서쪽 가면은 갑자기 쨍하고 뭐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친구랑 제주도 갔을 때는 해가 있는 곳을 따라갔었어요. 이쪽엔 비안올것 같은데 해서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일로 갔다가 그래서 날씨 요정을 셀프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체니송 모닝그룹버께서도 비가 안 오는 곳으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요정이랄까요? How nice. You're gonna have so much fun in Jeju Island with your whole entire family. 가족이랑 모처럼 이렇게 여행 가면은 사실 비 오고 이러는 것도 추억이에요.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을 것 같은데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weather definitely affects our mood, doesn't it?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도,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도 이 날씨가 큰 변수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막 기분이 너무 좋은데 날씨가 우중충하고 이러면 안 받쳐주면은 그 기분 좋음을 덜 느끼는 느낌이랄까요? So the weather and your mood has to kind of match because it really affects our emotions and our sentiments.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막 집에만 있다가 막 뛰쳐나오잖아요. 그 날씨를 즐기려고. So this basically proves, you know, how we have been longing for that good weather because everybody would be out under the sun when the weather is really good. 모두가 그 날씨를 만끽해야 돼. 날씨가 좋을 때 최대한 만끽해야 돼. 이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참 우리 기분을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 게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가 나오는 순간 언제인가요? Which moment makes you wanna hum because you're feeling so good and happy? Let me know.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시면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신청곡도 있으면 같이 보내주세요. And also, you can always participate for free if you are tuning in through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We're gonna listen to John Mayer with Taylor Swift, Half of My Heart.

That was the Smashing Pumpkins, 1979. And Dr. Paper commented about this song, Smashing Hobakdeul, 1979. 듣고 싶었던 노래가 나오면 절로 흥얼거려요. So I guess this was the song that you have been wanting to listen to. So how is 박원희 팀장님 doing that? 혹시 저 몰래 뭐 이렇게 우리 모닝그루버들과 대화 나누시는 거세요? 여러분, 저 혹시 저만 놔두고 이렇게 박원희 팀장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따로 그런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Because she's so good at matching up those, you know, song requests. 여러분들이 원하는 곡을 이렇게 딱딱딱 틀어주시는 이런 텔레파시 능력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Only by DJ Ba. 이거 근데 얘기 한번 하고 나면 기분이 뭔가 좋아져요. It makes me feel good. DJ Ba 하고 나면은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 게 있어서 중독성이 있네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겁니다. Benny says, Good morning, Summer PD and everyone. For me, when the weather is so amazing, in the morning during sunrise, it makes me want to hum. I know, right? So I did mention about the weather, and weather really affects us. And from the very start of the day, if the weather is really nice, it really deteriorates your whole entire, like, determines your whole entire mood for the rest of the day. So I can totally feel you. How is the weather in the Philippines at this moment, by the way? 지금 필리핀 날씨는 어떤가요? 우리 Benny Morning Groover, our Benny reporter, please respond to me. Can you hear me? I'm curious. 우리 서비 모닝 그루버께서는요. Good morning. Yeah. 썸머 PD님 랩하실 때요. On Monday, on Tuesday, on Wednesday. Every morning at 7 o'clock. Uno, dos, tres. Are you regarding that jingle that I made? 매일 아침요. 이거 나올 때 기분 좋으시구나. 아, 갑자기 이거 녹음하고 막 만든 거 생각이 나네요. 골방에 딱 갇혀가지고. On Monday, on Tuesday, 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고 또 하고. I was like repeating myself. And while editing it, I was like bursting into laughter. 이거 근데 제 친구가 맨날 따라해요. 저 만날 때마다 every morning at 7 o'clock 막 이러면서 맨날 제 앞에서 따라하는데 아주 웃겨요. 막 morning groove, got the groove 이거 하는데 그 친구가 morning groove, got the groove 막 약간 이러면서 막 되게 열심히 따라하는데 하나도 안 똑같다고 제가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But anyways, it's good to know that you guys are enjoying that. 우리 근데 그 웃긴 게 그거 하고 나서 뉴스 나오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막 morning groove, got the groove 하다가 딴딴딴 TBS EFM 뉴스 막 이러니까 웃기죠. 그런 게 바로 morning groove의 매력이에요. 우리 켄 morning groove 안녕하세요. 얻기 힘든 무언가를 그것도 많이 얻을 때가 아닌가요? 최근에 유통기한이 넉넉한 맥주를 잔뜩 샀을 때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Acquiring something in a big portion. I know, right? And especially if that is your favorite stuff that makes you want to feel good. And looks like you sent in a picture. You have bought way too many beers. 와, 이게 몇 박스예요? 하나, 둘, 셋, 넷.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 요즘에 그 맥주 이렇게 팩으로 나오는 걸 6캔 500ml 그거 있잖아요. So I was at a baseball stadium with my friend and my friend was like, "Do you want a little bit of beer?" 저는 맥주 한 잔밖에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 마시지 뭐 이랬는데 갑자기 그 6캔짜리를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한 캔밖에 못 마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이거 다 자기 거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6캔을 막 벌컥벌컥 다 마시더라고요. 와, 놀랬습니다. 이 맥주 러버들은 진짜 옆에 화장실만 있으면 끊임없이 막 마실 수 있나 봐요. Anyways, as long as that, you know, kind of makes you want to hum, that counts right.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너무 좋아서 콧노래 나오는 순간 언제일까요? 지금 이 순간이기를 바랍니다. I hope that humming moment is right now at this moment where we can all enjoy together. Morning Groovers,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with a very, very special guest. 제가 밖에서 인사 나누고 왔거든요. 정말 훤칠하고 잘생기고 또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지 감도 안 오잖아요. Morning Groovers, get ready for all of that. We're gonna have a listen to Bon Iver, Perth.

0: 오늘은요, 우승 트로피만큼이나 그 존재감도 확실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더 스카웃의 최종 우승자이자 그냥 노래 한 소절이면 분위기를 막 장악하는 차세대 감성 보컬이 와 계시는데요. Today's guest didn't just win the Scout Audition. He won over the audience with his voice, groove, and undeniable stage presence. 이승철 가수도, 성시경도, 웬디도, 영케이도 모두가 인정한 a rising artist who can own the room from the very first note. Please welcome 이상.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인트로가 너무 길었죠.
1: 아, 아닙니다. 이런 영어도 함께 하시는 줄 처음 몰랐네요.
0: 아, 맞아요. 여기가 한영 라디오라서 한국어 영어를 이제 공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영어 반, 한국어 반, 공기 반, 소리 반 같은 느낌으로.
1: 좋네요. 노래 네. 같고, 네.
0: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간만에 좀 되게 훤칠하고 막 멋진 게스트가 오니까 제가 너무 신난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원래 이 정도로 텐션이 높지는 않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되게 얌전한 사람인데. 이상 씨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그 청취자분들을 모닝그루버라고 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모닝그루버 분들, 모닝그루버 분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올라온 더 스카웃 우승자 이산입니다.
0: 아, 부산 사나이. 네.
1: 잘 부탁드립니다.
0: 그러면 원래 부산 그 말투를 약간 가지고 계신 거세요? 지금 이렇게 아니면은 전혀 없으신 거세요?
1: 아니요. 원래 엄청 저는 몰랐는데요.
0: 네.
1: 올라오고 보니까 저는 제 또래 중에서도 사투리가 좀 심한 편이더라고요.
0: 아, 막상 서울 올라와 보시니까 아, 나는 부산 사람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셨구나.
1: 지금은 아마 많이 안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마 말씀 나누다 보면
0: 그렇죠. 뭐 흥분하거나 네. 뭔가 If you get emotional, you would have that 부산 dialect coming out and I love it. 저 부산 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프로그램이 이제 끝났습니다. 더 스카웃 프로그램이 이제 군 성원 끝에 이제 끝이 났는데 프로그램 끝나고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1: 아, 이게 프로그램이 끝나고 정말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금 쉴까도 했는데 아무래도 우승을 해서 그런지 이제 대선배님 이승철 선배님의 콘서트도 함께 따라다니면서 네. 여러 가지 배우고 있고요. 이렇게 최근에는 고막 남친 촬영도 하고 이렇게 첫 라디오도 그러니까. 나가게 되었네요.
0: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스카웃의 우승자가 무려 첫 라디오가 여기예요. TBS EFM 모닝 그룹.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I got so excited when I heard the news that he was going to be on our show. 얼마나 또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은지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1: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0: 전해드리고요. 아, 서로서로 감사한 거죠. 네. 아니, 시기

0: 뭘십니까? 이제 물 들어올 때막 바빠지고 더
1: 네.
0: 바빠질 거예요. 아마 라디오도 더 출연하시고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1: 네, 지금 가장 사실 노를 져야 할 타이밍이죠. 그래서
0: 그렇죠.
1: 뭐 언제 쉬겠습니까?
0: 그럼요. 이제 시작이고 이제 막 승승장구하고 막 커리어들을 쌓아가는 그런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봐서 너무너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승을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최종 우승자로 그 이산이라는 그 이름이 딱 불렸을 때전그 기분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뭐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요. 최종 우승자 호명이 되셨을 때.
1: 아무래도 우승자라는 타이틀이 주는 뭐랄까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뭔가 그냥 되게 붕 뜨면서 그런 그 감정의 고양함이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여기까지 그한약넉달 동안 촬영을 했는데 너무 즐겁고 힘들고 같이 촬영한 분들이랑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정말 약간 너무 감사하다고도 모자란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잔뜩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랬을 것 같아요. 주마등처럼 그
1: 네.
0: 힘든 시간 나를 서포트해 주던 사람들 다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So according to him, so many thoughts have popped up in his mind when he won the competition. The people who have been supporting him, all of those hardship experiences that he had, and that was such a touching moment for him indeed. 이제 근데 상위권을 꽤나 좀 유지를 잘 하셨었잖아요, 방송 내내.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송 내내 이제 상위권을 유지를 하면서 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기도 하셨는데, 전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솔직하게
1: 네.
0: 마음으로 혹시, 어머, 이러다 나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잘될것 같으면 나 이러다가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 이산 씨는 어떠셨어요?
1: 이제 일단 처음에 저는 굉장히 굉장히 저를 낮춘 상태로 촬영장에 들어갔었어서 전혀 기대가 없는 상태였는데
0: 네.
1: 왜냐면 다 너무 멋진 형들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약간 소위 말해 쫄아 있었는데 처음 이제 1차 본선 그 사전투표가 끝나고 1차 본선 투표가 끝났었을 때 결과가 이제 첫그 남미에서의 반등이 딱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0: 네.
1: 그러고 나서 그때도 약간 잠깐만 이거 뭔가 해볼만 하려나 싶다가 그 직후에 바로 이제 2차 결선에서 저희 웬디 팀이
0: 네.
1: 그 1등을 하고 베네핏 점수를 받고부터 이 베네핏 점수를 받고부터는 그럼 저희가 현장 점수에서도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난 사전 투표에서도 약간 우위에 있네. 그래서
0: 이거 되겠는데?
1: 이거 이대로만
0: 해볼만
1: 네,
0: 하겠는데?
1: 해볼만 하겠는데 싶었습니다. 그때 딱
0: 그래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처음엔 좀 긴장 상태다가 이게 뭔가 점수를 잘 받다 보면은 이게 자신감이 붙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1: 네.
0: So obviously you were very nervous from the very start, but you started to gain confidence as you were starting to get some great scores. 아, 우리 이산 씨를 향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우리 선셋 모닝 그룹업께서 오늘 초대 게스트로 R&B 소리 넘치고 멋진 음색의 이산님 나오신다고 하는데 벌써 너무너무 기대돼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아, 정말요?
0: 그럼요.
1: 오.
0: 즉각적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 신기하다.
0: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도 더 스카우트 우승자 이사님 격하게 반영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실시간 반응 너무 재밌죠? 이게 라디오의 매력이에요.
1: 저 전혀 몰랐어요. 라디오라는 게 원래 이렇게
0: 네.
1: 실시간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소통이 가능한
0: 네.
1: 그런 매체인 줄 저는 몰랐어요.
0: 완전 그 요즘에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많이
1: 네.
0: 하잖아요. 뭐 틱톡 이런 거. 그게 원조예요, 라디오가.
1: 아, 너무
0: 예.
1: 신기하네요.
0: 라떼는 라디오가 원조였거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라디오 매체가 원조고 아마 우리 산 씨는 라디오 세대는 아니시니까 확실히.
1: 그렇다고 하면 조금 그러려나요?
0: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요즘에는 라디오 친구들이 많이 접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그쵸?
1: 들으면서 잘하진 않았죠.
0: 네.
1: 네.
0: 하지만 이제 출연도 이제 점점 많이 하실 거고, 라디오 소통이란 이런 것이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1: 아,
0: 계속
1: 네.
0: 문자가 올
1: 너무
0: 거거든요.
1: 좋네요.
0: 네,
1: 너무
0: 또 소개해
1: 신기하고.
0: 드릴게요.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if you have anything to say to our guest, 이산, do send in your messages. 여러분들, 우리 이산 씨의

0: 저희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이런 것도 좋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one special trait about Isan is that he is actually half Korean and half Peruvian. And I was just so excited when hearing about this news. 이제 페루 한국인 혼혈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페루에 산 적이 있어요.
1: 아, 정말요?
0: 그럼요. 저 페루에 살았었습니다.
1: 이건 또 우연이네요.
0: 정말 랜덤하죠? 2년이에요.
1: 네.
0: 저는 리마에 살았었어요.
1: 저도 마침 리마에,
0: 어머,
1: 네.
0: 그래요? 리마 어디 사셨었어요? 전 라몰리나라는 지역에 살았었거든요.
1: 아,
0: 네.
1: 리마에서 어디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0: 그렇죠? 예.
1: 나요. 네.
0: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뭐 학교를 다니시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쵸?
1: 아니요, 초등학교 꽤 오래 다녔습니다. 한 6개월
0: 정말요?
1: 정도 다녔어요.
0: Entonces hablas español?
1: poquito,
0: Un
1: <네.
0: poquito?
1: 웃음> 열심히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0: 아, 스페인어 너무 매력적인 언어라서 저는 스페인어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 이제 그 페루에도 그 페루 사람들이 쓰는 스페인어 그 단어들이 따로 있는데 친구를 보통 아미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1: 네.
0: 거기는 까우싸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네. 몇번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0: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나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약간
1: 아, 네.
0: 페루비안 슬랭이라고나 할까요?
1: 네.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그런 게 아닌가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아, 잘하시네요. 너무 그래서 반가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이제 음악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이 무대에서 기타 연주를 하시는 거를 이제 종종 저희가 봤는데, 기타 연주를 거의 메인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궁금했어요. 기타를 잘 치시니까, 어디서 배우신 걸까? 뭐, 독학을 하신 건가? 언제 도대체 어떤 계기로 기타를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So, how did you start playing the guitar?
1: 일단, 노래도 원래는 어딘가에서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고 흥얼거리면서 불렀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기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조금씩 띵가띵가 치면서 놀다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던 즈음에, 이제 음악을 업으로서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이후로는,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음악, 보컬 레슨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타도 바로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큰 계기라고나 할까요? 그냥 정말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잘하다 보니까 저는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네.
0: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타랑 친하게 지내셨던 거네요. 만지작 만지작
1: 네.
0: 하면서 연주도 하다가. 정식으로 딱 배우니까 어때요? 좀더 다르던가요? 아니면.
1: 다르죠. 뭐 혼자 독학으로서도 충분히 늘수 있지만 효율성이라고나 할까요?
0: 네.
1: 그 시간 단축이 정말 큰것 같아요.
0: 아,
1: 정말
0: 그렇구나.
1: 혼자 하던 때보다 빨리빨리 자가 피드백도 하면서 이렇게 레슨도 받고 하면은 네, 정말 빨리 느는 것 같아요.
0: 아, 우리 기타 소년 이산 씨와
1: 네.
0: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산 씨 노래를 막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재능이라는 게좀 타고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막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이런 독보적인 재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가? 그 페루 출신의 어머니와 이제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1: 네.
0: 뭔가 그 집안에 숨겨진 그 DNA, 음악적인 DNA가 따로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시면.
1: 어쩌면 원하던 대답은 아니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를 하고 기타를 쳤지만, 그에 반해 저희 외가 친가에는 예체능이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0: 와.
1: 근데 마침 저는 이제 제 아래, 5살 아래 형제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저처럼 이제 제대로 할지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0: 네.
1: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해요. 이렇게 예체능이 한 명도 없는 집안에서
0: 네.
1: 어쩌다 저와 저희 동생이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타났는지.
0: 너무 신기해하시겠다,
1: 네.
0: 집안에서도. This is kind of a surprise because he has this big family and nobody in the family has actually started in their music career except for Isan and also his little brother. 그쵸? 어린 남동생인
1: 네,
0: 거죠?
1: 맞아요.
0: 그렇죠. Wow, this is rather a very special experience indeed. 우리 하진님께서 엥, 어제 고만 남친 출연 보고 이사님 만나려고

0: 일찍 출근했는데 보는 라디오가 아니라니 조금 아쉽네요. 이사님 반갑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만한 어제 보셨대요.
1: 감사합니다. 제 데뷔 무대죠.
0: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보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 모닝그룹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셨으니까 나 이제 좀 제법 유명해졌는데 이런 생각 드시나요? 실감이 좀안 나죠.
1: 네, 아직 솔직히 안 납니다.
0: 그러니까요.
1: 몇 주도 되지 않.
0: 되게 벙찔 것 같아요. 이게
1: 네.
0: 꿈인가?
1: 아직 정말 체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0: 아무래도 그럴
1: 뭔가.
0: 것 같기는
1: 네.
0: 해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펭귄킬러님께서 궁금한데요. 이사님은 혹시 본명이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1: 네, 제 이름 이산 외자는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오얏리자의 외산자 쓰는 본명입니다.
0: 저도 오야니입니다.
1: 아,
0: 네네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공통점이 많네요. 페루, 오야리.
1: 네.
0: So, Isan is really his real name given by his father. 아, 그리고 제가 이산 씨의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 페루 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페루아노스들에게
1: 네.
0: 혹시 뭐 인사 한마디, 뭐 한국어든 뭐 스페인어든 좋으니까 한마디 좀 가능할까요?
1: 네. 안녕하세요. 항상 스페인어로 인사를 드렸는데,
0: 네, 너무 궁금하다.
1: Hola, chicos. Soy Lisan. Estoy en la radio.
0: 너 빼도 그래.
1: 네.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라디오에서 페루 팬분들에게 또 페루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한테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는 모닝 그루버
0: 네,
1: 분들에게도
0: 맞습니다.
1: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0: 좋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얼떨떨하고 이렇게 뭔가 실감이 안날 때는 라이브 한 곡을 들어야 될것 같기는 해요.
1: 네.
0: 우리 이제 페루 친구들에게도 인사하고 다 했으니까 이제 귀 기울여가지고 우리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We're gonna actually have a listen to his live singing. 세미파이널에서 부르신 노래잖아요. 널 위한 R&B. 저도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 노래 한번 지금 라이브로 들어보실까요?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Okay, let's get it. 이사님이 부르시는 널 위한 R&B. This is live, everyone.

0: 박수! 박수! That was one amazing live session. Did you guys hear that? Oh my gosh, I was able to listen to this on the very front row.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와, 저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라디오에서 라이브를 잘하세요? 처음 출연하셨는데.
1: 아니요. 땀이 잔뜩 나네요.
0: 아, 긴장하셨어요?
1: 긴장도 했고.
0: 네.
1: 사실 오늘 오는 길에 생각해봤는데
0: 네.
1: 아침 8시에 노래를 해본 적이 있던가
0: 처음이죠. 네. 아, 여기서 첫 경험들 이렇게 이런저런 경험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 사실은 이 라디오 라이브 특히 아침에 하는 거는 그냥 웬만한 좀 베테랑 가수분들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1: 네.
0: 아무리 뭐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많이 했어도 라디오 라이브는 좀 뭔가 이렇게 정교하게 딱 귀에 탁 꽂히게 바로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좀 많이들 부담스러워하시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굉장히 소울풀한 노래인데 제가 그 감상했던 무대보다도 오늘 소울이 더 느껴졌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긴장해서 그런가 봅니다.
0: 아, 긴장해서 나오는 소울 너무 매력적이신데 We have a lot of reactions from our listeners. 우리 청취자 문자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께서 와 지금 이거 라이브죠? 이사님 모닝그루브들의 고막을 다 녹이면 어떡해요? 진짜 잘하시네요. 널 위한 R&B 음색이 진짜 좋으세요. 얼굴도 완전 미남이신데 탄탄하고 솔틱한 보이스 이사님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원더허브님께서도 와 오늘 출근이 늦어서 차에서 라디오 들었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와서 채널을 잘못 눌렀나 했어요. 이사님 라이브 너무 좋아요. 다른 세계로 이동한 것 같았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른 세계로 이동한 것 같았대요. 현실을 이제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라이브였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민줄리나맘께서도 부모님이 너무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훈훈하니 너무 좋아요. 노래까지 입덕 완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So you have some new fan.
1: 뭔가 한두 명 또 새로운 팬분이
0: 네.
1: 생기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체감되는 네. 뭐 그런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되게
0: 아, 그럼요. 그리고 우리 모닝그루버가 만약에 입덕을 하시면 무서워요. 이분들은 정말 꾸준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의리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뭔가 점점 이렇게 팬분들이 늘어나는 저도 뭔가 이모로서 뿌듯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너무 뿌듯해하실 것 같다고 하시는데 반응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그때 더 스카우트 파이널 때 이제 방청을 오셨었는데
0: 네.
1: 저희 부모님은 제가 노래를 꽤 오래 했지만 제 노래를 공연장에서 보신 적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노래 듣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저도 너무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제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또 정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0: Must have been a very special experience to be able to let your parents listen to your live and also, you know, being able to win at a big audition program. That is such a special experience indeed.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뿌듯해 하실 거 상상 이상으로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말요.
0: 좋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순간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감성과 분위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수 이산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I'm here with singer 이산, the ultimate master of mood who draws you in from the very first note. 그 데뷔 40주년을 맞은 그 이승철 씨 있잖아요. 레전드인데 그리고 성시경 씨와 함께 한 무대에 서셨잖아요. 그 두 대선배들 사이에서 첫 방송 무대를 치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네.
1: 어우... 제 주변에서 특히나 이제 사실 이승철 선배님, 성시경 선배님 모두가 아시는 국민 가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더 스카우트 우승했을 때보다도 반응이 훨씬
0: 오히려.
1: 네, 훨씬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더 스카우트 또 더 스카우트이지만 그때 고막 남친 촬영이 끝나고 나서 뭔가 아 이제 약간 진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특히 했던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끝난 게 아니다.
1: 네.
0: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1: 네.
0: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할 게 많고 드릴 질문도 너무 많고 합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We're gonna take one song break and continue talking more about 이사님. 오케이. 이제 이사님과 좀 의미가 있는 곡으로 한번 저희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This is Hugo with Tomboy. Stay tuned.

0: Welcome back, everyone.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feeling very fortunate myself because I'm currently seated here with a very charming singer, Isan, in the studio.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멋진 가수 이산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어떻게 듣고 계신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지금은 좀 어떠세요? 네.
1: 어우, 그래도 노래를 한곡 하고 나서 그런지
0: 네.
1: 약간 조금 풀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0: 숙제를 끝냈다.
1: 네.
0: 아침 라이브 쉽지 않아요. 그 대단한 걸 해내시다니. 우리 0117 모닝그룹업께서 게스트분 누구시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꺄!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셨어요.
1: 목소리 칭찬은 언제 들어도 되게
0: 그렇죠.
1: 뭔가 다른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요.
0: 칭찬할 만하니까요. 노래를 부르실 때랑 그다음에 그냥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세요.
1: 아.
0: 많은 분들이 전화통화하면서 설레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막 이제 고막이 막 이렇게 바운스 바운스 할 것 같은
1: 목소리 칭찬을 한번 들으면은
0: 네.
1: 그 다음부터는 되게 의식하게 되거든요.
0: 아, 나 목소리 좀 좋은가?
1: 아니,
0: 더 깔고 막
1: 어떻게 말해야 되지? 네.
0: 그리고 6497님께서 와 이사님 목소리가 좋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라디오로 집중해서 들으니 훨씬 매력적이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kind of like this radio is amplifying his voice. 이 매력을 조금 더해주는 효과가 있네요 라디오가 그쵸?
1: 그런가 봐요.
0: 네.
1: 역시 마이크가 섬세해서.
0: 그럼요.
1: 노래하기는 힘들지만.
0: 수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펭귄킬러님께서 고컬 음악방송 모닝그루브 우리 이산 씨 덕분에 고컬 음악방송이 됐습니다. 모닝그루브가. 원래 이두저도 아니었는데.
1: 아니요.
0: 중구난방이었는데 오늘은 음악 모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톰보이 노래 직후 즉석에서 기타 치면서 부른 셜록도 압권이었는데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네요. 맞아요. 셜록은 진짜 그 기타 치면서 부르는 그 매력을 딱 돋보이게 해줬던 무대 같아요.
1: 네, 특히 저는 셜록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강한데.
0: 왜요, 왜요?
1: 제 셜록이 원래 엄청 오랫동안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그 곡을 제가 직접 이제 제 선생님께 가져가가지고 제가 이걸로 입시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되게 오랫동안 그 곡을 붙잡아가지고 그 곡을 통해서 기타도 엄청 많이 늘었고 근데 그걸로 더스카웃에 가져갔었을 때도 되게 신기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굴러온 게 사실 저한테는 거의 인생을 가장 많이 바꿔준 곡이 아닌가 싶어요.
0: 굉장히 의미가 큰 곡이네요.
1: 네.
0: 너무 영광이었겠어요. 이 노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그런 의미 있는 곡을 또 이렇게 선셋 모닝그룹에서 인상 깊게 봐주셨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게임을 좀 한번 해볼까 해요. Oh my gosh, the studio is all heating up. So it's time for us to kind of enjoy that moment with a little game. We have actually prepared a balance game to get to know Isan a little better. 밸런스 게임 아시죠?
1: 네.
0: 네,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거.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1: 짜장면.
0: 와, 저랑 잘 맞았네. 저랑 공통점이 많다니까요. 제가 너무 역나요, 지금 혹시?
1: 벌써 세 개째네요.
0: 그러니까요.
1: 아, 좋습니다. 점점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0: 인연이네, 인연.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밸런스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 대답 시간을 조금 짧게 짧게 가셔가지고 대답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So, are you ready? 준비되셨을까요? ¿Estás listo?
1: 오.
0: 갑자기 나온 스페인어.
1: 아, 네. 네, 말씀드렸지만 다 이해는 하지만 대답은 네. 이제 한국어로.
0: 오케이, 네. 준비됐습니다.
1: 준비됐습니다.
0: 좋습니다. Let's go! 자, 평생 무대에서 악기를 한 개만 연주할 수 있다면 기타만 연주하기, 그리고 피아노만 연주하기. 하나, 둘, 셋.
1: 기타.
0: 기타, 역시 기타. 자, 음악 작업을 해야 한다면 새벽 3시에 영감이 폭발하는 작곡 작업 때 아침 6시에 정신이 버쩍 드는 보컬 연습. 하나, 둘, 셋.
1: 새벽 3시에 영감이 잔뜩 드는
0: 작곡 작업. 새벽의 감성, 새벽의 남자. 좋습니다. 알바 중에 손님이 갑자기 노래를 시킨다면 바로 마이크 잡고 열창하기 대 끝까지 가수 아닌 척하기. 하나, 둘, 셋.
1: 바로 열창하기.
0: 오, 역시 he's got the groove. 자, 노래할 때 더 기분이 좋은 관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 관객 대 숨소리도 죽이고 집중해서 듣는 관객. 하나 둘 셋.
1: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부르는 관계.
0: 역시 떼창의 문화니까요. 우리나라는. Let's go. 가수 인생에서 하나만 남길 수 있다면 전 국민이 따라 부르는 히트곡 한 곡. 그리고 음악인들이 오래도록 인정하는 명반 한 장. 하나 둘 셋.
1: 명반 한 장 하겠습니다.
0: 명반 한 장. 와, 역시 야심 있어요. 전혀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악기 배우기 대 춤 레슨 받기. 하나 둘 셋.
1: 새로운 악기 하겠습니다.
0: 새로운 악기. 좋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responding with a lot of effort. 좋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조금 한번 짚어볼게요. So, Isan is known for having a lot of part-time job experience. 알바를 굉장히 또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바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알바 중에 뭐 사람들이 막 너무 잘생기고 매력적이라서 막 이렇게 말을 건다거나 막 그런 적 있는지 궁금해졌었어요.
1: 말을 거신 적?
0: 네.
1: 아...
0: 번따, 번따 이런 거 있잖아요.
1: 번따까지는 아니지만
0: 어머어머, 뭐가 있었긴 있었구나.
1: 뭐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건 좀
0: 그렇죠. 라디오는 네. 솔직해야 돼요.
1: 네. 없진 않았죠.
0: 역시
1: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없는 게 이상해요. 솔직히 여러분, 누가 이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렇게 매력적이고 딱 눈에 튈 텐데. 그죠? 가장 좀 그래도 기억에 남는 알바 경험 있어요? Is there any type of part-time job that you can remember?
1: 정말 많은 알바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0: 네. 몇 가지를 냈죠? 제가 알기로는 한 13가지 알바를 하셨다고 들었었어요.
1: 근데 저도 정확히 안 세봤는데
0: 세기가 힘들 정도로
1: 한 10몇 가지 정도 네네.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0: 와.
1: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마도 작년에 했던 버거킹 알바.
0: 아, 버거땡 알바.
1: 네.
0: 버거땡이라고.
1: 버거땡.
0: 네, 라디오에서는 이제 브랜드는 좀 안 돼가지고 버거땡 알바. 왜 기억에 남으셨어요?
1: 그때가 이제 제가 타지로 처음 올라오고 나서 되게 오래 또 고생하면서 했던 알바인데 뭔가 사실 그 버거땡 알바라는 것 자체가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0: 거기서 네. 번호 따셨구나.
1: 그거는 이제 더 언급을
0: 네, 노 코멘트.
1: 그때 알바했던 그냥 그 시절 그 기간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6개월의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기간이라 가지고
0: 네.
1: 특히 그때 그 버거땡 알바를 했던 기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I personally consider that it's such a great experience to be able to have this many part-time job experiences. 이 알바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거 저 되게 특히 앞으로 방송하실 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많은 개그맨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감을 얻거나 이럴 때 보통 경험에서 이제 많이 얻거든요. 근데 그 알바를 했던 거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금방금방 파악할 수도 있고 그 경험에서 뭐 드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이사님도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니요. 알도록 정말 많았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확실히 좋은 경험이 다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경험이지 단순히 뭐 이제 돈 버는 걸에서 떠나서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이제 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춤 레슨 받기 왜 안 하셨어요? 왜 새로운 악기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1: 네, 춤을 사실 짚으실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0: 네.
1: 춤이 이제 저의 굉장한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0: 아픈 손가락. 왜요, 왜요? 춤 너무 즐겁지 않나요? 기분 좋으면 막 춤추고 싶지 않으세요?
1: 이게 나름 음악을 하면서
0: 네.
1: 저는 그래도 막 어디 가서 지레 막 못한다는 얘기를 막 많이 듣는다기보다는 나름 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춤만 추면은 자신감이 제가 춤을 너무 못 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잘 하고 싶어서 몇 번 시도해본 적도 있는데
0: 오.
1: 정말 부끄럽지만
0: 네네.
1: 몇 번 시도해보고 아 이건 그냥 잘하는 거 해야겠다
0: 잘하는 거
1: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0: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꾸역꾸역 열심히 춤을 추시는 그 모습이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Nobody can perfect. Imagine someone can sing this well and dance really well at the same time. 그건 사기 캐릭터죠.
1: 네.
0: 그래서 그런 좀 인간 있는 모습 보여주고 이러는 게 오히려 더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전 꾸준히 하세요. 뭐 챌린지도 찍어보시고.
1: 그렇게 봐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0: 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정말 매력이 너무 넘치는 네, 되게 샤이하지만 그래도 할말 되게 다 하시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1: 아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어버버 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0: 전혀 전혀.
1: 그런 알바 했었던 경험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렇게 지금 첫 라디오인데
0: 네.
1: 말을 예전에 저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첫 라디오.
1: 네, 첫
0: 네.
1: 라디오라서.
0: 좋습니다. 아니,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는 가수예요. So I'm having this a lot of big expectations about Isan, about his future, because obviously he's got this big talent. 이 성시경 씨가, 가수 성시경 씨가 10년, 15년 뒤에 오늘의 무대를 다시 보면서 이야기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이산 씨가 꿈꾸는 10년 뒤에 나의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일지 아직 지금 한창이시잖아요. 창창하시고 미래가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10년 뒤, 어떻게 보면은 긴 미래, 넓은, 그먼 미래, 그리고
1: 네.
0: 짧은 미래일 수도 있거든요.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1: 저는 이제 목표가 좀 생긴 게 그때 이승철 선배님과 함께 고막 남친을 촬영하면서 제가 얼핏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선배님께서 한딱 40년 이제 40주년이시잖아요. 근데 40년 전에도 그 같은 무대에서 이렇게 무대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아는 대한민국의 레전드 가수시잖아요. 성시경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저도 10년 뒤에는 다시 그 같은 무대에 나와서 성시경 선배님과 이승철 선배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어쩌면은 약간 주제넘은 말씀일지도
0: 아유,
1: 모르지만
0: 전혀요. 너무
1: 꿈은
0: 좋다.
1: 크게 잡으라고 저희 선배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맞아요. 이분들도 진짜 레전드인 게 현역에서 굉장히 오래
1: 네.
0: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분들도 10년 뒤에도 거뜬히 이제 노래하시고 할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이산 씨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같이 이제 무대를 할수 있다면 그 순간 정말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그 날이 꼭 오길,
1: 네.
0: 10년 금방입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요. 미래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0년을 내다보았잖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활동 계획, 어떤 것들이 하고 싶고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So what are your plans for your near future?
1: 일단 지금 저희 이승철 선배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속 같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세 번, 네번 정도의 무대가 더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언급해주신 9월 달부터의 더 스카웃 콘서트도 이제 잘 준비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은 이제 이건 그냥 제 바람인데요.
0: 네.
1: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도움이 있었지만, 가장 처음 이 불을 지펴주신 건 아마 남미에서의 그 되게 폭발적인 반응이었지 않나
0: 아우,
1: 싶은데.
0: 남미 친구들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그 팬십이 폭발적인 발음.
1: Mira
0: este chico que guapo! 막 이러면서, Look at the guy, so good looking!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할지. 팬들의 사랑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댓글들 보니까. 뭐, 페루 혹은 남미 국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 네, 그래서 올해는 꼭 어떻게 방문을 해서라도
0: 아, 너무
1: 직접
0: 좋다.
1: 노래도 하고 그
0: 네.
1: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직접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0: 저 매니저로 따라가도 될까요?
1: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0: 제가 그분들 이렇게 인솔도
1: 네,
0: 하고, 예.
1: 또 마침 스페인어
0: 아,
1: 하시니까. 네.
0: 그러니까요. 이게 되니까. 어디 밖에 매니저님, 안 될까요? 뭔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데, 네, 안 되나 봅니다. 네네. 저는 그냥 이거나 열심히 할게요.
1: 아이고.
0: 좋으신데. 아, 참. 아, 좋아요. 그렇게 또 이렇게 야심찬 계획들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가수로서 또 이루고 싶은 것 있으세요? 소소하게나 아니면은 또큰 꿈일 수도 있고요.
1: 소소하게나?
0: 네.
1: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루에서만 이렇게 정말 큰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활동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까 그 문자 메시지 와주셨을 때도 너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1: 왜냐하면 이제는 약간의 소소한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팬분들이
0: 네.
1: 좀 생겨서
0: 네.
1: 저를 좋아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글로벌하게 갑시다.
1: 네.
0: 한국은 또 한국대로, 또 글로벌 무대는 글로벌 무대대로 이렇게 충분히. 아니, 제가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약간 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There is actually the reason why I started watching the program. 제가 사실 영케이 되게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는데, 아, 솔직히 이산 씨가 더 돋보이더라고요, 진짜로.
1: 아우, 그러면 좀,
0: 네.
1: 저, 큰일 납니다.
0: 그러니까 처음엔, 아까 그 어떻게, 저 큰일 났어요?
1: 그런
0: 어떡해요?
1: 말씀을
0: 네. 아니, 정말로. 그래서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기도 하고, 좀 사람을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매력도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아, 잘될 거예요. 예. 네. 제가 응원하면 다잘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1: 싸.
0: 아싸. 이 콘서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약간 홍보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So everyone listen up. Here is some exciting news for fans of the Scout Star Reborn. A very special concert is coming your way on Saturday, September 5th. Master Lee Seung-chul will take the stage alongside the newly reborn stars, the Muses, for an unforgettable live performance. The concert begins at 4 p.m., so mark your calendars and don't miss it. We hope that you will all show them lots of love and support. 자, 여러분들, The Scout, 다시 태어나는 별, Star Reborn, 팬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인데요. 오는, 다가오는 9월 5일, 토요일, 마스터 이승철 씨와 다시 태어나는 별, 뮤즈들의, 우리 이산 씨를 포함한 뮤즈들의 함께 만드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열립니다. 공연은 오후 4시에 시작되니까요. 달력에 꼭 켈박해 두시고요.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1: 네.
0: 네, 많이 많이 찾아달라고 한번 메시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앞에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0: 제 매력을 보고 싶으시다면 따라와, 약간 이런 거 어때요?
1: 그런 말씀을 정말 잘 하시네요.
0: 오시면 춤춰 드릴게, 이런 거.
1: 춤, 저 정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0: 예, 뭐다 노력하신답니다, 여러분들.
1: 춤도 춤이지만,
0: 예.
1: 노래. 목소리 듣고
0: 그럼요.
1: 싶으신 분들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 이런 소울풀한 라이브 가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좋은 사운드 장비와 함께 다 들으실지 감도 안 와요, 여러분들. 꼭 찾아주시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훅 지나가 버렸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오늘 어떠셨는지
1: 네.
0: 등등.
1: 일단 첫 라디오였다는 게 오는 길에서부터 너무 많이 신기했고요. 오는 길에도 사실 차를 타고 왔는데 곧이 눈앞에 보이는 정말 많은 차에서 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상상을
0: 아,
1: 막 하면서
0: 그럼요. 네.
1: 오니까 너무 이건 또 방송과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또 뭔가 큰거 하나를 처음으로 성취한 듯한 느낌이라서 되게 뿌듯하네요.
0: 처음인데도 너무 잘해주시고,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가수입니다. 마지막 우리 또 팬들,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이산이었고요. 앞으로 콘서트 곧 하는데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라이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목소리 칭찬해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지금 하루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요.
0: 아, 이렇게 팬들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네. 또한분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또 해주시면 그분도 하루 종일 설레시는 거죠.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이산 씨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수 이산 씨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시고요. 콘서트도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산 씨 너무 감사합니다.
1: Muchas
0: Muchas gracias, chico.
1: gracias. Ciao.
0: 마지막으로 이산 씨의 서울의 밤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게요. Stay tuned.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Do you like the sun above? 노래도 너무 좋다, 여러분들. 이산 씨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He's truly a talented singer indeed, and it was a blast for me to be able to interview this person for the first time. 제가 라디오에는 1등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먼저 차지했습니다. 우리 이산 씨의 첫 라디오 인터뷰. I was the very first person to be able to host his first ever radio interview, and I'm feeling honored.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여러분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산 씨와 셀카를 찍었어요. So I will upload that on our Instagram. So follow our account. It is morninggroove.tbs.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너무 아쉬운데 다음번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모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Anyway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next week as well. 금요일에도 계속 방송되고 토요일도 방송이 나가지만 생방송은 다음 주 월수금입니다. So we're gonna go live next Monday, Wednesday, Friday. 켈박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1박 스케줄에 이제 모닝그룹 스케줄로 가득 찼겠다. 그쵸? Anyways, this has been Summer Lee, everyone. We're going to close out with the final song by Shawn Mendes,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Have a wonderful day and also a wonderful vacation,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